음식이 주는 기분 좋은 포만감처럼 우리의 마음을 배부르게 채워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적당한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낮은 두부 샐러드처럼 마음의 칼로리 부담 없이 속이 꽉 찬 포만감을 주는 것들이 있죠. 가장 기분 좋은 마음의 포만감은 뭔가에 몰두한 뒤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땀 흘려 운동을 마친 후 샤워를 할 때,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보고서를 끝마쳤을 때, 이 순간 마침내 해냈다는 포만감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죠. 넘치도록 가득 차있는 그 느낌은 지쳤던 마음에 다시 활력을 가득 채워주는데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기분 좋게 배부르게 만들 순간은 언제일까요? 일상 곳곳에 유쾌하고 따뜻한 포만감이 숨어 있을 겁니다.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 아마폴라 보내드렸습니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OST 가운데 한 곡이죠. 포만감. 몸이 배부르면 마음까지 좀 안정될 때가 있죠. 그런데 꼭 음식이 아니어도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에 몰두했다가 그 일을 잘 끝냈을 때의 후련함,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하고 난 뒤에 만족감 같은 그런 것들이요. 그런 순간들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힘이 있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늘 완전히 가득 찬 상태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짝 배가 고플 때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도 좋지 않나요? 무언가를 이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도 또 포만감 못지않게 사람을 꽤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을 기분 좋게 채워줄 순간 하나, 또 은근히 기다려지는 순간 하나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트리자! 제38회 고향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고향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0: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3: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카티 프로 시!

D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꽃의 노래, 그대가 던진 이 꽃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 그리고 게르그 솔티까지 가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까르멘은 정말 뭐 무대도 너무 화려하고 멋진 아리아, 우리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아리아도 참 많은 아주 정말 명작 오페라인데요.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리아가 바로 이 꽃노래입니다. 도밍고의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네요. 자,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랍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265번님 사연 주셨는데 아침 일찍 자전거로 35km 출근하고 샤워하는데 딱 멘트가 나옵니다. 상쾌하게 그지없습니다. 늘 좋은 음악 감사드리고요. 그러고 보니 아당의 첫 문자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야, 반갑고 환영합니다. 35km를 자전거로 출근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는 이렇게 자전거 혹은 뭐 조깅으로 이렇게 출근하신다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정말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를 참 잘하시는 분들 같아요. 또 다운언더님이 베트남 다낭에서 염장 문자 보내셨습니다. 저도 해외 여행하면서 이렇게 염장 문자 보내는 날이 오네요 하시면서 호텔에서 아침 조식 드시고 계시다고. 야, 베트남 호텔에서 조식 얼마나 좋아요. 여기 먹을 거 얼마나 많겠어요. 쌀국수도 있고. 호주에 사시는데 또 베트남으로 여행 오신 모양이에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오늘같이 좀 흐린 날씨에 이 곡 들으면 참 분위기 있을 것 같습니다. 콘골트의 오페라 죽음의 도시 가운데 피에로의 노래 나의 망상이여 나의 갈망이여 My Zen and My Venen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이 원래는 아리아니까 노래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전곡 음반 들었던 곡입니다.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버전으로 보내드릴게요. 키릴 카라비츠가 지휘하는 본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아유,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눈물이 날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우리 고영도님도 와, 선곡에 눈물샘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너무 재밌는 표현 많이 하시죠, 우리 고영도님은. 코른골트의 오페라 죽음의 도시 가운데 피에로의 노래 나의 망상이여 나의 갈망이여 Mein Sehnen, Mein Wehnen 보내드렸습니다. 니콜라 베네데트의 바이올린 그리고 키릴 카라비츠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이 곡은 1545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들꽃님이 2% 참 좋아요. 취향 저격 딱 좋아요. 김정은님 울산 콘서트는 안 오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 저희 방송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울산 제가 9월에 경남 투어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지금 울산 없지만 바로 옆에 양산에 있어요. 양산에서 공연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관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나 사실 E 아닌가? 내 MBTI 바뀐 것 같아. 난 원래 T였는데 요즘 F가 된 느낌인데? 누군가는 장난처럼 꺼내지만 누군가는 꽤 오래 붙들고 고민한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되었고 생각보다 질기게 이어져 왔다. 옛날 동양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살폈다. 그 순간의 기운이 한 사람의 성향을 설명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목에 기운이 많다. 불이 강하다.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지를 설명하려는 시도였다. 서양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늘이었다. 태어난 날의 별자리와 행성의 위치를 통해 사람의 기질을 읽어내려 했다.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은 조금씩 바뀌었다. 한때는 혈액형 성격설이 그 역할을 했다. A형은 신중하고 B형은 자유롭고 O형은 활발하고 AB형은 독특하다는 식이었다. 사람들은 그 설명을 들으며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네 글자가 하나의 언어처럼 자리 잡았다. MBTI였다.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 이 네 가지 축이 조합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16가지 성격 중 하나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또 다른 말들도 나왔다. 누군가는 스스로를 에겐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테토라고 말한다. 이름은 계속 바뀐다. 설명하는 방식도 계속 달라진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관계는 많아졌지만 깊이는 얕아진 시대다. 오래 함께하며 나를 알아가줄 사람보다 한 줄로 나를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이 더 자주 찾아온다. 그러니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글자들이 필요하다. 사람은 자신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어 한다. 설명되지 않는 상태는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질문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어쩌면 이 질문은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한 아주 오래된 대화인지도 모른다.

땅을 보든 하늘을 보든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은 결국 하나였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시간이 흐르면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싱코페이션 보내드렸습니다. 구토 미도리의 바이올린과 로버트 맥도날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정훈실의 책 챗GPT 흔들리는 나를 잡아줘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엔 참 혈액형 이야기 많이 했고요. 요즘은 또 MBTI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아이세요? 이세요? 하면서 금방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은 오래전부터 계속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궁금해 왔었던 것 같아요. 다만 요즘은 관계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나를 몇 개의 단어나 글자로 빨리 설명해

참여하고 싶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물론 그런 기준들이 나를 이해하는 뭐 힌트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글자 안에 다 들어가진 않잖아요. 저도 사실은 MBTI 굉장히 좋아하고 몰입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왜 그런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항상 사람은 누군가 공감하고 싶어하고 나도 누군가 저 사람 나랑 같은 마음이네 이런 걸 찾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16가지 유형 안에 나도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은 16분의 1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겠구나라는 일종의 안도감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결코 그 16분의 1로 모든 그 사람의 성격이 똑같진 않죠. 세상에 이렇게인 것만으로도 얼마나 조금 조금씩은 다 다른가요?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 참고만 하고 재미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847번님이 사연 보내오셨어요. 조금 긴데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날이에요. 드디어 60이라는 숫자가 제 생일로 찾아왔습니다. 아직은 실감이 잘 나지 않지만 지나온 시간과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즐겁고 보람있게 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다짐을 다시 해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축하받고 싶어요. 쑥스러움은 잠시뿐. 행복했던 순간들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를 웃게 하고 오늘 하루 더 기쁘게 만들어주니까요. 꽃병 속 예쁜 꽃은 저를 향해 웃고 있고 아들이 사온 미역국과 언니가 끓여준 미역국 덕분에 미역국 부자가 된 저는 감동으로 가득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꿈꾸던 스위스를 가족과 함께 여행했던 지난 가을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그때를 추억하고 싶습니다. 또 3년 전 하늘로 떠난 엄마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신청하고 싶어요. 오늘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음악은 언제나 저에게 힘과 위로 기쁨을 주니까요. 정원님 늘 선한 영향력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 마음을 친한 친구에게 편지 쓰듯 전해봅니다.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특별한 생일이시네요. 그 앞자리가 바뀌는 생일은 원래도 특별한데 또 6이라는 숫자는 어쨌든 갑이 한번 돌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축하드리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곡 틀어드릴게요. 하지만 그 베토벤 교향곡 9번이 워낙 기니까 그 4악장 합창 중에서 환희의 손과 발췌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웨스턴민스터 합창단의 연주로 5847번님의 60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며 보내드립니다.

베이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중에 환희의 송가와 끝부분 코다 발췌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웨스터민스터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5847번님의 60번째 생일 축하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이 곡 들으면은 저절로 그 리스트 편곡의 투 피아노가 머릿속에 귀에 막 아른거리거든요. 우리 남영란님도 이 곡 들으니까 야블론스키와 제가 함께 했었던 그 공연 생각난다고 해주셨네요. 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그 생각하면서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피아노 치듯이 하면서 감상했답니다. 독고다이님이 제 혈액형도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제 혈액형 뭘까요? 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드보르작의 슬라프 무곡 오프스 46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곡 2단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1번이 축제처럼 밝고 활기찼다면 오늘 2번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서정적이면서 고독한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제가 슬라프 무곡은 다 신나는 것도 아니고 다 구슬픈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춤곡의 리듬 안에서도 어딘가 먼 기억을 혼자 되새기는 듯한 그런 쓸쓸함이 느껴지는 곡인데요. 흥겨움 속에서도 늘 향수와 또 감정을 함께 담아내는 것이 드보르작 음악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체코의 둠카를 떠올리게 하는 슬라브 특유의 서정과 깊은 감정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미카엘 플레트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겨울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번호 46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곡 2단조 보내드렸습니다. 미카엘 플랫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역시 무곡이니까 신나는 흥겨운 리듬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 메인 멜로디 자체는 구슬픈 그런 멜로디였어요. 그렇죠? 2021번님이 어쩌죠? 옆 동네에 문자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정원님 오늘 멘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아, 다른 게시판 가셔서 그러셨군요. 의도치 않게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홍보를 하고 와주신 것 같습니다. 옆 동네 우리 옆 방송인지 아니면 아예 타방송 단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실수 가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부러 가서 막 하지는 마시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스티븐 포스터의 꿈길에서 Beautiful Dreamer 듣겠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샘슨의 노래입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Beautiful Dreamer, 꿈길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있으시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정원님, 요즘 제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는 행복이에요.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매일이 행복이네요. 지금 이 순간 나오는 음악까지 어쩜 세상이 이리 아름다울까요? 아까 시작할 때 첫 곡 아마폴라 들으시면서 이런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행복이란 건 정말 내가 느끼는 순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흘려보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 순간들도 아, 이 음악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아, 이 파란 하늘 때문에 행복하다. 이러면 행복해지잖아요. 자, 오늘 1부 끝곡으로는요. 지금 흐르고 있는 라벨의 볼레로 준비했습니다. 앙드레 프레비니 주연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발췌 버전 보내드리고요. 1부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소월 씨의 조혜영이 곡을 붙인 못 잊어 보내드렸습니다.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노래였고요. 앞부분의 피아노는 제가 쳤어요. 네, 이 편곡도 참 멋지고 이 못 잊어라는 가곡이 한 곡이 더 있죠. 이 곡은 새로 만들어진 창작 가곡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 길병민 씨의 목소리도 참 멋지고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사이버대
1: 자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이카운트 ERP 의모든기능을월4만원에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부가세별도
5: 답답한일상시원하게터트리자제38회고향행주문화제치열한박터트리기대회부터환호성이터지는불꽃드론쇼까지박터지게즐기자고향행주문화제6월13일부터14일까지행주산성일원에서
6: 고향등일시
7: 아밀한가족력으로부터불안한시대로부터우리를지키는일준비는지금부터 NK 세포보건내몸안의 NK 세포를보관해암과바이러스에대비하는마이셀케어이제당신도미리보관하세요세포로세상을바꾸다한바이오
8: 말도안돼건물리모델링으로이렇게새로워졌다고도대체어떻게
9: 리메이드서울감각적인디자인리모델링설계시공원스톱유명인도선택한리메이드서울
10: 건물리모델링부터중소형신축까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 공연이 열립니다.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음악적 틀을 제시하는 창작 프로젝트죠. 최수열의 지휘로 함께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입니다. 음악감독 김선아가 이끄는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조재혁의 합시코드, 김다미의 바이올린, 이석준의 호른 연주와 함께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을 연주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서희태 지휘의 KG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핑커스 주커만의 협연으로 베이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주죠. 5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 열립니다. 초청지휘 최재혁과 함께 뿔랑의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육중주,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연주합니다.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끝으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 첼리스트 문태국의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과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려줍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 슈트하우스 2세의 피치카토 폴카 보내드렸습니다. 유진 얼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이곡은 퍼플 오드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앞집이 예고도 없이 공사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당을 듣는 이 아침의 행복을 방해한다고 하셨는데 공사 계속하고 있나요? 아, 그 좀 계속 신경에 거슬리시겠어요. 그래도 뭐 참으셔야죠. 우리 이것도 언제든지 나도 남에게 또 그런 폐를 끼칠 일이 있는 거니까 음악으로 음악 좀 볼륨 크게 높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혈액형 말을 안 했더니 끝까지 계속 물어보시네요. 그렇게 궁금하세요? 아까 전에 이동일님이 오늘 퀴즈 문제는 4개의 곡을 듣고 난 후에 정원님 혈액형을 맞춰주세요 하셨는데 퀴즈 갈까요? 자, 제가 그럼 힌트 드릴게요. 제 혈액형은요, 활발하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소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혈액형보다 더 소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불킥 참 많이 하는 혈액형이고요. 강아지처럼 사람을 좋아하고 둥글둥글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혈액형이랍니다. 범용 공혈자, 유니버설 도너로 불리면서 모든 혈액형의 사람들에게 수혈을 할 수 있는 아주 사랑이 넘치는 착하고 이타적인 혈액형입니다. 정답 아시겠나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9390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냥 게시판에 알려주세요. 아마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케텔비의 페르시장의 시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파리스가 주의하는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언 코러스 연주입니다.

케텔비의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알렉산더 페리스가 지휘하는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코러스 연주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혈액형이 그만하시고 음악에 집중해 주세요. 이제 진짜 퀴즈 나갑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마 누구나 아는 사람일 거예요. 당연히. 네 곡의 힌트 음악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려주십시오. 자,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면서 맞춰보시죠. 첫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오늘 퀴즈 첫 번째 힌트막으로 비틀즈의 미셸을 예지 살바롭스키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버전도 있었네요. 비틀즈의 곡 가운데 평단과 대중을 모두 사로잡은 명곡이죠. 미셸. 미셸은 아주 널리 쓰이는 사람 이름입니다. 대천사 미카엘에서 유래했는데요. 오늘의 정답인 이 사람의 이름에도 천사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막도 들어보시죠.

자,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막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폴카. Es gibt nur Kaiserstadt, es gibt nur Wien. 무슨 말이게요? 하나뿐인 황제의 도시, 하나뿐인 빈이라는 폴카였습니다. 알크라도 무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러시아 여행 중에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피날레 부분에 오스트리아 찬가, 하느님 프란츠 황제를 지켜주소서 이 멜로디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힌트는 곡 제목에도 있는 황제입니다. 또 제목에도 있지만 이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왈츠의 황제로 불리죠. 슈트라우스가 왈츠의 황제라면 이건 정답 그냥 나가는 건데 오늘 정답인 이 사람은 팝의 황제라 부르죠.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제 세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 세 번째 힌트막으로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가운데 Moon River 헨리 맨슨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영화 음악의 가장 거장 헨리 맨슨의 곡으로 영화 속에서 오드리 헵번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큰 인기를 얻었죠.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우리 천재적인 PD님. 야, 어떻게 이런 힌트곡을 낼 생각하셨을까요? 곡 제목에 있는 문이에요, 문. 뒤로 미끄러지듯 이동하지만 몸의 움직임은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팝핀 댄스 동작, 백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아, 오늘의 정답인 이 사람이 문워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달에서 걷는. 어렸을 때 많이 따라했었어요, 이 문워크. 저 꽤 잘했었는데. 자, 세 번째 힌트막까지 듣고 정답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은 계실까요?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자, 1958년 미국에서 태어나 2009년에 세상을 떠난 이 사람은 팝의 황제라 불리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6살에 잭슨 5의 리드싱어로 데뷔한 뒤에 줄곧 스타의 삶을 살아왔죠. 빌리진, 트릴러, 블랙 오어 화이트, You Are Not Alone 등 수많은 명곡을 남겼고요. 최근엔 이 사람의 전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마이클이 화제입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힌트막은 뭘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사람의 음악입니다. Heal the World. 너무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와 정말 아름다운 가사를 가진 곡인데요. 원곡이 아닌 포르테디 콰트로의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의 정답인 이 사람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반전 메시지를 담은 가사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고요. 어린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자선단체 힐 더 월드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힐 더 월드의 원곡자인 이 사람이 누군지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하지만 또 원곡에 그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가 그립기도 합니다. 이 곡 들으면서. 하지만 이 편곡도 참 멋있게 잘 됐네요. 마지막 힌트막으로 Heal the World를 포르테디 콰트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막 네 곡을 모두 들어봤고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아, 마이클 잭슨 정말 뭐 말해 뭐해. 저는 마이클 잭슨을 떠올리면 음악의 전설이자 시대의 아이콘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수많은 루머와 오해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던 인물이어서 굉장히 짠한 마음이 있어요. 그 한 공인을 향한 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 말할 때 사실보다 앞서가는 추측이나 루머가 아닌 그 사람이 남긴 진짜 가치와 업적을 바라보는 시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당님들만큼은 정말 꼭 그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당첨자 6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을 3분인데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7755번님,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3060번님, 그리고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4221번님 이렇게 세 분 마이클 잭슨 정답 맞춰주셨고요.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분들께는 한스케이크 모바일 쿠폰 드리는데요. 케이크 받으실 세 분은요. 5455번님, 6189번님, 1850번님 세 분입니다. 오늘은 어쩜 그렇게 빨리 보내주셨는지 문제가 나가자마자 보내주셨어요. 제가 유출이 됐나 싶을 정도로 빠른 스피드로 보내주신 세 분이십니다. 케이크 받게 되시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10분께는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면 되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1: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10: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1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8: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9: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0: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21: 오늘 콘 골트의 음악을 이 사람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한 번 더 들려드리려고요. 막스 브로크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소스텐토를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연주로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로리 맥도날드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고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은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싱그러운 5월인데 요 며칠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영화로 치자면 마치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인 줄 알고 예매했는데 상영관에 들어서니 숨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지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잠시 쉬어가는 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야.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잠시 멈춘 것뿐이지.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이 대사처럼요.

0: 영화도 날씨도 너무 빨리 앞서가면 지치기 마련이죠. 계절도 그리고 우리 마음도 제 속도를 찾아간다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더 담고 싶은 싱그러운 봄날의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는 걸요. 5월의 쉼표가 되고 싶은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해요.
1: 도망친 거 아닐걸? 그냥 난 왠지 혜원이가 금방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
2: 그래? 왜?
1: 아주 심기. 지금 혜원이는 아주 심기를 준비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3: 양파는 모종 심기에서 시작된다. 가을에 씨를 뿌려두었다가 발로 잘 밟고 건조와 비를 피해 멍석을 열흘 정도 덮어두었다가 싹이 나면 걷는다. 싹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키워서 미리 거름을 준 밭에 옮겨 심는데 이것이 아주 심기다. 더 이상 옮겨 심지 않고 완전하게 심는다는 의미이다.
1: 아주 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뿌리가 자랄 때까지 보살펴주면 겨울 서리빨에 뿌리가 들떠 말라 죽을 일도 없을 뿐더러 겨울을 겪어낸 양파는 봄에 심은 양파보다 몇 배나 달고 단단하다.

와, 너무 좋네요. 시원한 바람이 살 불어오는 것처럼. 5월 19일 화요일 최강희의 영화음악은요. 첫 곡으로 영화 리틀 포레스트 중에서 들었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영화가 음악 같았어요. 리틀 포레스트. 지나고 나도 자주 생각나고 참 좋고. 여러분도 그러셨죠? 맞아요. 최근 엄청 더웠죠. 5월 맞아? 5월인데 왜 이렇게 더워? 이런 말씀 한 번쯤씩 다들 해보셨죠? 글쎄요. 실제로 어제 김천은요. 한낮에 36도까지 올랐대요. 그 시원하다는 대관령도 28도였다고 하네요. 오, 5월에 36도라니요. 그래도 오늘부터는 어쩐지 조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계절도 우리도 좀 쉬엄쉬엄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요. 장하연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춤. 맞아요, 맞아요. 잠깐만 보고 판단해도 안 되겠어요. 정경아님, 5월의 쉼표에 안착하셨네요.

0: 이영우님, 오늘은 강원도 가는 길에 함께 할게요 하셨네요. 네, 함께 하시죠. 맞습니다. 휴식이 필요할 땐 체험만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트리자. 제38회 고향 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 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여러분 명상 잘 하셨나요? 너무 좋네요. 나도 모르게 학교 다닐 때 그 명상의 시간처럼 명상으로 싹 생각들이 이어지네요. 아름다운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사랑의 은하수 중에서 Somewhere in Time. 앞서 들은 곡은 프렌티스프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곡이에요. 타이스의 명상곡. 영화 분위기하고도 참 잘 어울렸는데. 프렌티스프. 네. 영화가 시작하고 꽤 오랫동안 굽고 조리고 재료 다듬고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 영화도. 물론 군침은 좀 돌지만요. 네. 자, 여러분 사연을 보겠습니다. 지국하님, 저는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리틀 포레스트를 봤어요.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얼마 전 본 애자도 너무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자,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5765님, 강디, 토요일 혼자서 양양 바닷가 갔다 왔어요. 혼자 가는 여행도 할 만했어요. 예전에 여기서 강디 사진 촬영하던 거 생각나네요. 뭐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지? 혼자서 여행 가셨군요. 저는 그거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혼자서 국토대장정 같은 거. 그러니까 꼭꼭 우리나라 끝까지 다 안 걸어도 되니까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6204님, 저도 오늘은 쉼표 위에 앉았어요. 아카시아 꽃이 떨어지는 길을 우리 콩이와 함께. 아, 콩이 기억하는데. 이 평화로움과 여유가 얼마만인지 감동과 감사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잠시 오늘을 즐기고 충전합니다. 강희님, 좋은 방송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초록색 웃음님. 네, 더워서 걷기만 해도 땀이 나서 그래서 몸도 늘어지네요. 맞아요. 저 엄청 급하게 청소할 일이 있어서 막 급하게 10분 만에 청소한 적이 있거든요. 와, 늘어질 틈도 없이 정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데 전 진짜 약간 이상한 성격인가 봐요. 또 그렇게 툭 달아오르니까 에너지가 돌더라고요. 약간 늘어질 때 좀 더 가야 되나? 네. 그리고 약간 차가워하는 찬물로 약간 조금 차갑다 싶은 물로 샤워해도 참 좋던데. 그리고 잘 때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5239님, 강디 출첵. 지금 바르샤바로 향하는 비행기에 있을 언니. 2주간 여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언니가 바르샤바로 향하고 계신가 보죠? 잘 다녀오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듣기는 열심히 하는데 어찌하다 사연은 간만에 보냅니다. 영화 음악 들으며 집안일 하고 있어요. 강희님 덕분에 조금은 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9509님. 이런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신청곡인데요. 5660님 신청곡인데요. 70대 할머니라고 하시고요. 할머니이신가요? 70대? 문자가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저에게도 10대 시절 엄마 속이고 크리프 리처드 공연 다녀온 청춘의 추억이 있습니다. 감명 깊게 본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테마송 부탁드립니다. 다나 위너,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네,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만든 곡이죠. 준비했고요. 한 곡을 더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오즈의 마법사 오버 더 레인보우. 오늘은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저 완전 속았어요. 뭐예요, 또박이님. 지금 이곳에 모지개가 피어있네요. 아름답네요. 모두 보이시죠? 해가지고. 네. 썸웨어 오브 더 레인보우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 어디? 안 보이네? 안 보이는데? 어디지?

이러다가 아 했네요. 네, 이제 보이네요. 이제요. 오늘은 선곡들이 포근포근 슬며시 그리운 느낌이 든다고. 시모나님은 와 차별화된 신선한 선곡들 너무 좋네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 시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딸기라떼님, 강디의 예쁜 보이스는 나도 예쁘게 한다. 감사합니다. 엔공주님, 친구 만나러 가는 길 이라고 하셨어요. 환갑 넘은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강희님 음악 선곡이 너무 좋아요. 강희님 멘트 쏙쏙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불안 모드는 뭔지 강희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저의 불안 모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엔공주님이 친구 만나러 가실 때 불안하다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저는 가끔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반갑다가도 가까워지면 많이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꼭 기도를 해야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네, 프랑지파니님 와일드싱 보셨어요? 최초 시사회 보고 오셨다고. 역시 재밌군요. 너무 많이 웃어서 광대를 잡고 봤네요. 아 진짜요? 배우분들이 연기에 진심이신 건 알았지만 정말 날아다니시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했어요. 와일드싱 많이들 보시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관계자가 아니라면 사실이겠죠. 사실이라면 너무 다행입니다. 예고만으로는 정말 딱 이 분위기였잖아요. 그렇군요. 그러시구나. 잘 됐네요. 제 친구 있잖아요. 거기 오정세. 네. 지금 게시판에 근데 어김없이 마이클 얘기가 너무 많아요. 6171님. 강디가 얼마 전 영화 마이클 봐야겠다고 언급했는데 어제 남편이랑 둘이 봤어요. 리클라이너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보셨다고. 네, 월요일 좀 쉬어가자며 제가 보자고 해도 안 보던 영화를 강디가 봐야겠다고 했다면서 남편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와이프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강디 말은 어쩜 한 방에 듣는지. 샘났지만 저도 좋아하는 강디라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덕분에 포항 바닷바람도 쐬고 물회도 먹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충전했어요. 강디 고마워요 하셨네요. 이렇게 후기 남겨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럼뮤지님 신청곡 하나 들으려고요. 마이클 중에서요. 처음 인사드려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출근 전 마음 여유 부리고 싶어서 왔어요. 온 김에 어제 영화음악으로 신청해도 될 듯해 마이클 OST라고 떼쓰고 싶은데 배드 신청해봅니다. 마이클 OST는 아닌가요? 마이클 잭슨 배드 마이클 중에서 듣겠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 배드, 마이클 중에서 들으셨고, 그 이후에, 6369님, 영화 라밤바에서 한 곡 들려주세요. 개봉 당시, 지금은 사라진 대한극장에서 봤죠. 추억의 영화관들이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라밤바, 로스 로버스의 컴온 렛츠고, 네, 들려드렸고요. 이어서는요, 푸른바다 숑숑님, 강희님 정말 계절이 너무 앞서가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하였나요? 우리 여름 노래 틀어요. 칵테일 중에서 신나는 히피프 쉐이크 청해봅니다. 하셔서 신나게 들으셨습니다. 네, 조지아 셰틀라이트 히피프 쉐이크 들으셨습니다. 마이클 잭슨 배드는 영화 속에서 정말 그 장면이 네, 진짜 너무너무 기억나네요. 소름 돋았었는데 그 장면. 아까 어떤 분이 너무 슬플까봐 슬프다던데 기대돼요 하시더라고요. 시모나님 마이클 그렇게 슬프진 않고 너무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요. 홍장님 배드 어쩜 지금 들어도 요즘 음악 같아요 하셨네요. 보미씨님 채팅창 천천히 읽어보는 재미가 있네요. 친구들 수다 훔쳐보는 듯한 기분 하셨습니다. 자주 오세요. 또 대화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해보고 하시면 어느새 가족이 될 겁니다. 이 또한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으실까. 저는 마이클이 개봉하기 전부터도 이 알고리즘이 마이클 잭슨이 슬슬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봤는데 이제는 알고리즘이 밤에는 항상 한 두세 개씩 마이클 잭슨 영상을 이제 보고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못 보던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 보셨겠죠? We are the world 녹음하는 그 당대 그 시대의 최고의 스타들 뭐 밥 딜런, 스티비 원더, 뭐 넌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We are the world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시상식 날, 시상식이 끝날 그 밤에. 네, 물론 마이클 잭슨도 있었고요. 그 녹음 장면을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중에 가장 재밌었던 건 밥 딜런이었는데요. 이제 떼창을 다 부르고 그 떼창 조건도 웃겼어요. 부르는데 그 프로듀서가 이제 주문을 하기는 화음 금지. 다들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화음 넣지 마라고 해서 떼창을 다 부르고 이제 각 파트들을 이제 녹음을 하는데 다들 얼마나 자기 기량을 뽐낼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 너무 멋지게 자기 소절 소절을 불러내는데 밥 딜런 부분이 왔는데 밥 딜런이 이렇게 완전 극내향형이신지 뭐.

뭔지 너무 정말 그 사람들 앞에 있는 정말 약간 멘탈이 나간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웅얼웅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못 불러서 나중에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고 따로 녹음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각 그런 스타들의 다양한 이면을 보는 것들도 재밌고 언제 기회 되시면 추천합니다.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 내친김에 밥 딜런 노래 한곡 듣고 싶어서요. 여덟 개의 자아가 있다더니 맞나봐요. Complete Unknown 중에서 Blowing in the Wind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달달달.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8: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1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2: 새벽밤 김치,
1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13: 절세의 왕 절정.
1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5: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6: ISA는 삼성증권이다.
17: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4: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6: 1인 사장님이라면
4: 얼마?
6: 경리회계는
4: 얼마? 경리
6: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4: 얼마예요?
6: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4: HR365.
0: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4: 얼마나 좋은데요?
8: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규는 단지 앞에.
1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9: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최강희의 영화 음악. 오늘 끝곡입니다. 6276님 신청곡이에요. 영화 라라랜드 중에서 라이언 고슬링, 엠마 스톤의 시티 오브 스타즈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집 정리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뭐 달라진 거 없어? 물으면 가족들 반응이 뚱해요.
1: 집에 뭐 했어?
0: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느라 앉을 새도 없다가 겨우 한 번 앉으면 들리는 말이
1: 하루 종일 자리에도 없고 뭐 했어?
0: 나의 고생 누가 알아주면 좋으련만. 어차피 해야 할 일 묵묵하게 해놨다면 그에 맞는 보상은 좀 뭐 요란해도 되게 괜찮겠죠? 피곤함도 이기고 졸음도 이기고 밀고 싶은 마음까지 다 밀어내면서 내가 했다. 그래요. 뿌듯한 거 숨기지 말고 생색도 좀 내고 살아요. 오늘 내 고생 아주 내가 칭찬해.

0: I've, I am. 아우, 수고한 나. 칭찬해. 근데 아무도 몰라주네. 헐, 우리 집 얘기인 듯? 1939님. 아니 뭐 누구네 집은 뭐 그렇게 그냥 떠르르하게 그러겠어요. 여러 명이 같이 살면은 나는 안 어지럽는데 난리가 나 있잖아요. 희영님은 뭐 맞아요. 해도 티도 안 나지만 또 안 하면 티가 그렇게 나잖아요. 집 청소 다 해놓고 헬스장으로 땀 빼러 왔어요. 그래요. 또 내 몸에 쌓인 찌든 땀. 이것도 좀 빼줘야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백조싱크.
8: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5: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6: 유동 골뱅이.
17: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글레오?
1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0: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1: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22: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이클립스 아비데알 전에 들은 YB 흰수염 고래를 어휴 또 이렇게 부채에다가 헉 지금 분명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제가 들으려고 했던 노래가 나와서 깜짝 방금 캘리그라피 수업에서 쓰고 왔는데 진짜요 1230님 흰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하면서 고래도 그리신 거예요? 잘하시네. 뭘 써도 다 쓸 수 있겠다. 참 글씨 잘 쓰고 예쁜 거 진짜 굉장히 있어 보여요. 그 사람이 달라 보이고 반듯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사인회 싫어해요. 글씨를 그 사인회 또 우리나라 사인회는 이렇게 뭐 몇 명 한정 이런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 때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또 가수 마음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해드리고 싶잖아요. 많은 팬들을. 그러니까 뭐 거의 날려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일본에서 잠깐 활동했는데 거기는 미리 사인을 다 해놓고 그 딱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고 악수회를 해요. 대신. 그래서 사인지는 드리고 악수를 하니까 그래도 좀 적인데 이제 저한테 직접 그 자리에서 받은 사인은 제가 봐도 이거 갖고 싶나? 그냥 참 그래요. 네, 이렇게 글씨 이쁘게 쓰시면 진짜 0796님 인수영 고래 이 노래 우리 아들이 유치원 졸업식 때 합창했던 노래인데 지금은 초삼 말 진짜 안 들어요. 근데 아기 때 유치원 때 사진도 말 안 듣게 딱 생겼어요. 아주 그냥 장난기가 볼에 가득 그냥. 근데 이런 애들이 귀엽다니까요. 말 척척 어머니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고맙죠. 하지만은 말도 좀 안 들어주고 여리저리 피해 다니고 그러면 아니야. 또 그럼 또 너무 열받을 수도 있어. 박홍성님 숲속 향기 끝내줍니다. 날씨가 좀 흐리지만 이런 날 최고의 산책을 할 수 있죠.

그쵸. 너무 쨍쨍한 날은 완전 너무 힘든데 내일 비 엄청 온다는데 왜 지금 비 올 것 같은 날씨죠?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아, 참 좋은 두 곡이에요. 포맨의 모데. 5868님이 신청해주신 노을의 전부 너였다. 저는 이 가사 참 좋아하거든요. 사랑이 우스운 나이까지 딱이한 소절이 그런 나이가 있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임자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매우 편하지 않아요? 저는 결혼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더 이상 안테나를 그 우리가 안테나를 뭐 이렇게 세우려고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세워져서 띠리리리 띠리리리 내 짝꿍을 찾아라 띠리리리 이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저는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러브 발라드를 불러야 되니까 또 그런 거에 이렇게 또 삐리비리비리비리 근데 그게 굉장히 소모적이고 힘들고 막 상처도 받았다가 뭐 좋을 때도 있지만 그막 이런 거를 하다가 이임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안테나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게참 편한데 또 주위에 보면은 어르신들도 다시 545님 귀농한 부모님이 마늘종, 상추 등을 많이 보내주셔서 아파트 톡방에 올려 몇 분께 나눠드렸더니 간식들을 놓고 가셨네요. 어머, 이웃애정 느껴요. 진짜다. 일단 아파트 톡방에 있는 것이 저는 신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눔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것도 참 좋네요. 신식 아파트인가 봐요. 김형진님, 이제 회사도 며칠 안 남았네요. 5월 말에 퇴직하고 새로운 일 도전합니다. 새로운 일도 수영님 들려주시는 좋은 음악과 함께 할게요. 앞으로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 커피 한잔 드릴게요. 우리 오사오님도 드리겠습니다. 조정희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Hey, 쥬땜무.

0: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1: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2: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0: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광고 전에 소녀시대 사랑은 선율을 타고 들으셨고요. 지코의 아무 노래 딸기 요거트님의 신청곡 듣고 2부에 올게요.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0: 비대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기우스 우리는
1: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우리는 5801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점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 한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뜨리자. 제38회 고향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지친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 린.
2: 고향 창릉 우미 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이효리 10 minutes.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아이들 코엔카. 혼자가 아닌 나님 야간 근무 마치고 퇴근했는데 몸 피곤한데 잠이 안 와서 수영님 방송 듣고 있어요. 얼른 자야 일 나가는데. 아이 그러게요. 다 씻고 누우셨죠? 기지개를 한번 스트레칭을 촤악 한 다음에 눈을 감고 이렇게 들으세요. 근데 조용히 할게. 잠깐만 나 라디오인데 조용히 해도 되는 건가? 잠깐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낮인데 조용히 해도 돼. 작게 틀어놓으시고요. 윤희서 파파파님 신규 매장 오픈 배송권이 생겨 전라도 광주에서 배송 마치고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둘째 병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아이고 거기서 올라와서 병원 시간 맞출 수 있어요? 언제 출발하셨지?
1: 아 근데 졸려가지고 졸음쉼터에서 글 남겨봅니다.
0: 아이고 참 엄마 아빠는 참 몸이 두 개라도 세 개라도 모자라요.
2: 하마님, 승환님이 수영 씨가 청취율 압도적으로 1위 했다고.
0: 언제적인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2: 아 제가요 휴무 날이라서 듣는데 네, 신청곡도 좀 틀어주세요.
0: 그래도 또 우리 박승화 오라버니께서 항시 저에게 야단을 맞으시면서도 지지 않으시고 동생 이겨보겠다고. 근데 제가 가수 그 1집 녹음할 때, 그러니까 가수 데뷔 전인 거죠. 명확히 따지면 그때에 저기 마장동 녹음실에서 처음 뵌 분이에요. 그때 저를 대하시는 거나 지금 저를 대하시는 거나 변함이 없는 분.
3: 붕붕거리는 추억의 않거든요. 한때.
0: 그러니까 그땐 제가 아직 데뷔하기 전이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오빠는 이미 유리상자셨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때도 잘해주셨고 지금도 잘해주세요.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진 거는 그때는 아니야 그때도 내 눈치를 왜 봤지 그 오빠는 이상해 뜨거운 감자에 고백 2691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구창수님이 신청해 주신 루시 개화

수영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맨날 좋지만 오늘은 더 좋음. 5673님 감사해요. 물물물님 저 염색하러 가요. 사실 저는 염색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제 나이 60을 바라보는데 구순의 어머니께서 제 흰머리를 보시고 우리 막내 왜 이리 늙었냐 하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속상하시지 않게 영원히 귀여운 막내로 보이려고요. 검은 머리로 염색하려고요. 염색이 이제 흰머리가 많이 나기 시작하면은 특히 이제 검은 머리로 염색하시면은 너무 티가 확 나잖아요. 뭐 저희 나이 때만 해도 그냥 한 2주? 이 정도만 지나도 까만 머리이신 분들은 막 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노랗게 해놨어요. 원래 이제 핑크 브라운인데 핑크는 핑크 한 이틀 가나? 핑크 덮어놓은 핑크는 이틀 있으면 머리를 안 감아도 핑크는 없어지고 브라운이 좀 이제 밝게 남아가지고 주로 이제 누렇게 뜬 상태로 다니는데 아직은 제가 흰머리보다는 검은 머리가 더 많이 나서 이거 지금 몇 주 안 됐는데 벌써 검은 머리가 쑥쑥 올라와가지고 아, 요 머리가 참 이거 그냥 어허 저기 그리고 누구야 이 사람. 이 사람 안 되겠어. 이거 사진 본 2820님 이거 무슨 의도로 내 이거 사진 보낸 거예요. 응? 이거 저기 쟁반 노래방 그거 할 때 사진 왜 보냈어요? 지금 기분이 매우 짜증이 난 상태예요. 왜 그 옛날 사진 보내가지고 지금 스타디오 분위기가 아주 PD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계속 보고 또 본다고. 아우 열받아. 플라이 투더 스카이 데이 바이 데이 권용현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GOD 보통날 140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뭔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텅 비어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요 왔어 맨 왔어 요. 다시 시작하니까 봐보세요. 요 수영님 안녕. 안녕도 참 요즘 안 씁니다. 오늘 한가해서 레인보우 켜고 그림 색칠하면서 듣고 있어요. 신청곡은 없지만 수영님 목소리로 위안 삼고 음악에 취해 매일 듣고 있습니다. 파팅! 파팅도 우리만 쓴다? 우리만의 언어 안녕 하이루 반가 반가 파팅! 5206님 건사장 들을게요. 알아들어야 될 텐데 565님의 신청곡이고요. 비스트 뷰티풀 3267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5: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집 줄게 세집다.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8: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7: 1인 사장님이라면
8: 얼마?
7: 경리회계는
8: 얼마? 경리
7: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8: 얼마예요?
7: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8: HR365.
9: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인 아이캐스트.
8: 얼마나 좋은데요?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3: 왕타 칫솔.
1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4: 시원해.
1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4: I love you.
1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4: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5: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6: 유유 제약.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5: 오늘 끝곡 이소라 트랙 8 듣고요. 저는 내일 올게요. 우리도 내일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방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이징 커브는 나이를 뜻하는 에이지와 꺾이는 곡선을 말하는 커브를 합친 말인데요. 운동선수가 나이 들어서 신체적인 운동 능력이 하락하는 걸 의미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일반적으로 30대 중반부터 이 에이징 커브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DJ라는 직업에는 에이징 커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박한 꿈은 FM 팝스의 종신 DJ입니다.

0: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팝 첫 곡은 Are You Speedwagon의 노래 In Your Letter였습니다. 자, 이 운동선수들이 보통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신체적인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걸 에이징 커브라고 합니다. DJ라는 직업은 에이징 커브가 없어요. 왜냐면 하면 할수록 더 익숙해지고 뭐 잘하는 건 없지만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래서 종신 DJ로 근무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그만두라고요?
1: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0: 지금 저 종신 청취자라고 그러셨어요. 조앤님이 우리 오래오래 가늘고 길게 함께 하죠 그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쁜 쭈옥님이 202-1번 의정부 마을버스에서 FM 팝스가 흘러나와요. 저는 공 내리지만 기사님 듣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셨습니다. 네, 의정부 마을버스 202-1번 버스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한동준 FM 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좋은 음악도 한번 즐겨보죠.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숭실 사이버대에서
5: 숭실 역자
4: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김치.

0: 죠? 새벽 판매.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관절 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바카라의 Yes Sir I Can Boogie, 아라베스크의 Someone Is Waiting For You, 그리고 징기스칸의 Machu Picchu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그레이스님이 202-1번 버스 저희 집 앞에 지나가요. 가끔 잘 타는데. 하하. 207번, 208번 마을버스계의 블루칩이라고 그러셨어요. 아, CBS 음악 FM. 4504번으로 인천 쌍쌍 다닐 때 세 곡입니다. 운전하면서 신나게 흔들었어요. 물냉 먹은 거 초과 다 됐네요.

그렇죠. 운전하면서 흔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차가 좀 약간 들썩였을 거예요. 5299번으로 아 오늘 음악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저희 집에 모여서 방문 잠그고 음악 들으면서 춤추던 그런 시절이 생각나는 음악이네요. 너무 행복해요. 중3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충청남도 서천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기 전에 저희 엄마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저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저는 학창시절에도 엇나가지 않았고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에게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녹록치 않은 집안 형편 때문에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고 고3 5월에 기흥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보내준 버스를 타고 기흥에 도착할 때까지 엄마와 통화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고 또 좋은 곳에 취업해서 기쁘다고 하셨죠. 저는 휴일이 되면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천으로 향했는데요. 역에 도착해서 기차 문이 열리면 고향 냄새에 제 심장은 요동치곤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엄마에게 작은 집과 텃밭도 사드렸고 첫 해외여행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행복해하셨고 동네 어르신들도 부러워하셨죠. 회사에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 100일도 안 된 저를 버린 친부모가 정말 싫어서 친부모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탄 택시 기사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 집 주소를 물어보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자다 말고 시골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셨는데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무렵이었고 엄마와 저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엄마가 쓰러지셨고 학교에서 온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저한테 전화했죠. 제가 면회 갔을 때 엄마는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내일 또 오겠다고 손을 흔들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엄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버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오신 지 2주 만에 엄마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엄마는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떠나셨죠. 엄마가 사랑으로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있고 제 옆에 남편과 착한 아이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한평생 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내 엄마. 죄송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이슬라 그랜트의 마더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익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니님 가슴 뭉클한 사연입니다. 0977번으로 아유 눈물 때문에. 하스미님은 보석 같은 사연이네요. 쿠폰이 조아님도 엄마 생각에 눈물 납니다. 아미고님도 하늘 날아가신 우리 엄마가 그리워지네요. 그러셨습니다. 자, 오늘 내 마음의 보석송 주인공분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래 두 곡입니다.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 데뷔 깁슨의 Shake Your Love. Step.

0: 입학 지원에서 달라져.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6: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7: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0: 깨끗한 세제
1: 슈가버블
0: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8: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조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우워터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리스오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로 넘어갑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2부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8: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7: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9: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10: 매출이 쭉

0: 쭉쭉 성과가 쭉쭉
1: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2: 판촉물
1: 고려기프트
2: 답례품
1: 고려기프트
2: 기념품
1: 판촉물을 고려하라
0: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Fire Inc. Nowhere Fast 였습니다. Streets of Fire라는 영화에 쓰였던 곡이죠. 남대문 선그리님이 Streets of Fire 주제곡. 야, 역시 동준 형님. 노래 좋아하셨었나 봐요. 예전에. 다이안 레인 주연의 영화였고요. 이 노래를 다이안 레인이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수아짱님이 노웨어 페스트 정말 반갑네요. 아,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 영화에 나왔던 노래인데 주인공 마이클 파레 진짜 멋있었거든요. 원래 트럭 기사로 알고 있는데 요즘 뭐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배우로서는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죠. 근데 진짜 잘생겼습니다. 네. 진짜 잘생겼고 키도 크고 아주 아유 아주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연기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연기를 잘했으면 지금까지 연기했겠죠.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계속해서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뜨리자! 제38회 고향 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 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다니엘 부은의 Beautiful Sunday, 토니 올랜도 앤 던의 Candida, 그리고 글렌 캠블의 Sunflower,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Hey Tonight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9448번으로 야 오늘 음악 쥐깁니다. 왜 이러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화이팅! 꽃마리님이 오늘 야전 특집인가요? 야외 전축 말씀하시는 거죠. 쫑아님도 아유 그러게요. 야전 틀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셨어요. 아까 그 중3 때 그 방 안에서 문 잠궈놓고 춤을 추셨다고 그러는데 아유 리따님도 중학생 때쯤 듣던 노래인데 지금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그러셨어요. 그 야전 틀어놓고 교련복 입고 그 춤추시더니

디스코가 나왔을 때 좀 노래 좀 제대로 추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는 그 연합동아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연합동아리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때는 춤을 제대로 추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때 뭐 80년대 초반에 유씨 뭐 하여튼 그런 예,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다이애나 크롤이 부르는 Just the Way You Are. 윌슨 필립스가 부르는 다니엘.

블론디에더 타일 이즈 하이에 이어서 Man at Work, Down Under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4933번으로 어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기타 느낌이에요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도 짜릿한데 신청한 곡이 딱 나왔을 때는 진짜 뭐 그것처럼 짜릿한 게 없는 거죠. 네. 전기가 막 오는 그런 느낌? 네. 2286번으로 동준님 최고 최고 CBS 최고 그러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2286번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따뜻한 목소리로 곁을 지켜주시는 DJ 그리고 제작진분들 감사합니다. 들을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복잡했던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극찬해 주셨어요. 자 노래 이어집니다.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레인보우. 쉐릴 크로우와 스팅이 함께 부르는 Always on your sid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 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디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0: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0: 얼마?
2: 경리회계는
0: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0: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0: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0: 얼마나 좋은데요.

0: 일반 식품 간 거.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The Ventures의 연주 Diamond Head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0: 중에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오후 4시 쏟아지는 졸음을 깨러 화장실 거울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잔뜩 묻어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럴 때 나 오늘 좀 매력 넘치는데 하면서 뻔뻔하게 착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뇌를 속여서요 진짜 활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가끔은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남은 오후를 버티게 하는 비타민이 되기도 하죠. 오늘 오후엔 거울 속 내 모습에서 가장 싱그러운 매력을 찾아보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최성수 풀잎 사랑이었어요. 902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싱그러운 노래. 이 거울 속 싱그러운 내 모습처럼요. 그렇죠? 어떠십니까? 거울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따라 빛나는 내 모습. 그래요. 이게 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5: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6: 새벽반 김치,
5: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7: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베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신계행 사랑이 온다 1415-7820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이상우 씨의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이 노래는 최성민 씨 1112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사무실에 있다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7월인 줄 알았어요. 8176번으로 주셨습니다. 예, 덥긴 한데 그래도 지난 일주일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아, 보니까 뭐 내일 모레 뭐 비 소식도 살짝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봄 날씨로 살짝 돌아간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졸업년도,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친구일 수도 있죠.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찾고 싶은 이유도 살짝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 5월에 참 잘 어울리는 노래 감상하시죠, 여러분. 8440-4546 조영신 씨, 박기형 씨 많은 분들이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소리새 5월의 편지.

0: 언제 들어도 참 편안한 노래죠. 임지윤 씨의 사랑의 썰물. 3859-5853 남혜윤 씨 신청하셨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가요 속으로 2시간 동안 항상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권용현 씨, 모내기 하기 전 이논 저논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앉았습니다. 예, 잠시라도 편안한 휴식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승식이 화순이 퀴즈. 5월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승식이가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 씨, 5월 달이 정신없었어요.
2: 맞아요. 가정의 달 지나다 보니까 지갑이 아주 홀쭉해졌어요.
1: 맞아요, 맞아. 아, 근데요, 화순 씨 조만간 어디 여행 다녀오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응?
2: 맞아요, 기억하고 있었네요. 제가요, 이걸 아주 아주 좋아하거든요. 지금이, 요즘이 딱 좋아요.
1: 예? 이게 좋아서 여행을 간다고요? 아, 뭘까요? 이건 또 낚시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어디 가서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0: 그러자 화순이가 문자로 노래 두 곡을 보내옵니다. 화순이가 요즘 이게 좋아서 잠시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데요. 화순이가 좋아하는 거 이게 뭘까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요. 정답 적어서 샵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선물 30개 준비해 놓을게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나갑니다. 노래 제목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이었어요. 사랑의 땡땡땡은 설렘을 타고 온다. 그리고 보랏빛 어휴, 입으로 나올 뻔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화순이도 이걸 좋아하지만 꿀벌, 나비도 이걸 좋아합니다. 바닐라 이건 있는데요. 바구니 이건 없어요. 아로마 이건 있는데 아리랑 이건 없습니다. 아, 이거 더 헷갈리시나요? 아니죠? 여기까지 힌트 드리도록 하죠. 오늘은요, 노래 충분히 들으시고요. 2부에서 정답자 가운데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음악 감상 즐기면서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5235 장미진 씨가 신청하셨네요. 노사연 바램.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UU. UU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UU 제약.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3: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3: 얼마?
2: 경리 회계는
3: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3: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3: HR365.
4: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3: 얼마나 좋은데요?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이범용, 한명훈 씨가 함께 부른 꿈의 대화였습니다. 김현희 씨, 김미영 씨 신청하셨어요.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점 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퀴즈 추첨자 2부에 추첨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화순이가 요즘 좋아하는 이것. 바닐라는 있지만 바구니는 없어요. 아로마 이건 있는데 아리랑 이건 없습니다. 강수지 씨의 노래, 안재욱, 임현정 씨가 함께 부른 노래, 이 제목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1부 끝곡이에요. 이 노래 제목처럼 바람 타고 느껴지는 이거, 아, 참 좋죠. 그게 정답이에요. 이남주 씨, 서경미 씨가 신청하신 소향이 부르는 바람의 노래입니다.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7: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6: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9: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시타 밴드의 돌멩이, 배상진 씨의 신청곡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추억과 감성이 떠오르는 시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한순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조애상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0년생. 충남 공주시 공주여고를 86년도에 입학한 조애상입니다. 저와 애상이는 1학년 때 만나서 3년 내내 단짝 친구이자 절친이었습니다. 학교는 걸어서 40분쯤 걸렸는데요. 가끔 우리는 학교에서 집까지 함께 걸어서 오곤 했죠. 그러다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는지 조애상과 헤어지기 싫어서 저희 집까지 또 갔다가 애상이네 집까지 갔죠. 그렇게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헤어졌답니다. 대학교 때까지는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면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저의 고등학교 단짝 조애상. 더 늦기 전에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유리상자의 그리움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정혜신 씨, 임근영 씨 7345번으로 신청하셨네요. 1970년생 충남 공주시 공주여고를 86년도에 입학했던 조애상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김한순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0번째 만남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같이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207번 딸이 선물해준 한정판 텀블러를 삼송역 화장실에 두고 왔습니다. 잃어버린 지 3일째인데 아직도 속상하고 딸한테 미안해요. 저의 쓰린 마음을 노래로 위로해 주세요 하셨어요. 얼마나 속이 쓰리셨을까요? 예, 혹시라도 유실물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연락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만 일단 자책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텀블러 대신 예쁘게 마음 단장하시라고 노래 들려드릴게요. 7006번으로요 신청한 노래입니다. 왁스 화장을 고치고.

SG워너비 그리고 옥주현 씨가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한여름날의 꿈. 이 노래는 이현숙 씨가 신청하셨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 함께했던 승식이 화순이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정답은 향기였습니다. 임현정 안재욱의 사랑의 향기는 설렘을 타고 온다. 강수지 씨의 보랏빛 향기 이렇게 제목에 답이 있었잖아요. 0685번 중랑천에서 서울 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천만송이 장미가 피어난 길을 걷다 보니 은은한 향기 덕분에 잠시 일상의 피로를 잊게 됩니다. 예, 생각만 해도 좋으네요. 1165번 어디신가요? 여기는 아카시꽃이 이제 만개했어요. 저녁 무렵이면 그 향기가 그냥 막 아련한 추억을 소환합니다. 그냥 막. 1445번 고등학교 교화가 라일락이었는데 진한 향기에 취해 킁킁거렸던 시절이 그리워진다고 하셨고요. 황남선씨 요즘 골목 울타리마다 장미가 덩실덩실 피어서 향이 진동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의 1순위는 그 향기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고맙습니다. 황남선씨. 자, 이 외에 당첨되신 분들께 저희가 따로 연락드렸고요. 방송 마칠 즈음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임씨 그리고 483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김신우 귀걸이사.

김동철 씨, 이법성 씨, 엄정화의 노래 신청하셨죠. 포이즌, 엄정화의 노래였습니다. 추가열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이 노래는 1777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영화 보셨네요. 8921님, 티켓이 당첨돼서 영화 마이클 보고 나오는 길이에요. 한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잘 봤습니다. 아유, 당첨되셨군요. 재미있으셨죠? 이 영화 요즘 아주 핫하던데요.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괜히 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네요. 듣고 싶은데 라이브로는 혹시 안 될까요? 1822번으로요. 배철수 씨,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이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아, 라이브로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 노래가 참 보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흥얼흥얼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로 시작해볼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2: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Show the shit out!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조권 페이가 함께 부른 One Summer Night, 그리고요 정훈이 씨, 송창식 씨가 함께 부른 안개, 두 곡이었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하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한복 씨인데요. 국민학교 동창 단체 톡방에 승화 형님 방송 들으라고 레인보우 설치하라고 어플을 공유했습니다. 저 잘했쥬? 예, 좋은 건 이렇게 알려야죠. 이한복 씨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동창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 하신 거예요. 예.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입니다. 0392 김지은 씨, 최윤수 씨가 신청하신 이적이 부르는 걱정 말아요 그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옛말에 궁수는 화살이 빗나가면 관역을 탓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흔들린 건 관역이 아니고 흔들린 궁수의 손끝과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살다 보면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황을 탓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탓하곤 하죠. 하지만 바람이 부는 건 막을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단단히 잡는 일일 겁니다. 만약에 오늘도 생각과 달리 어긋나고 잘 풀리지 않는 하루였다면 뭔가를 탓하기보다는 가만히 숨을 고르면서 내 마음을 먼저 보듬어 주기로 해요.

마이클 부블의 Everything 영미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안 좋은 일에 있어서 탓하기는 참 유용하죠. 근데 한번 탓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데다 마음의 성장에는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냥 그 일을 묻어두라고 하죠. 과거의 탓, 남의 탓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 인생은 잘 풀리기

0: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탓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돌아본다면 스스로의 성장 분야니라 누구에게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힘든 일이 많았고 사람 때문에 더 힘들고 그래요. 음악으로 위로받자고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 역자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사 이버데.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방신약.

토니 베넷의 노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욜로님이 정하셨고요. 요 며칠 한여름을 방불케 무덥더니 오늘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 서늘한 저녁입니다.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콧물 감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모두 감기 조심들 하셔요. 9720님 루이 암스트롱의 Love Young Rose였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기억에 남는 명언 그리고 책 속의 한 줄 함께합니다. 내 마음의 한 줄 있고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자유로를 달려 집으로 갑니다. 여기가 어디요? 반복하시는데 엄마 새 집이야 를 열 번쯤 말씀드리고 돌아가는데 형언할 수 없는 쓸쓸함과 우울함을 하늘이 보여주고 있는 듯해 차를 세웠습니다. 한바탕 울고 가려고요 하셨네요. 2302님 지미 오스먼드입니다. Mother of Mine.

매주 화요일에는 기억에 남는 명언, 책 속의 한 줄 함께합니다. 내 마음의 한 줄, 오선태님이 보내주셨네요. 눈물 갚도록 사랑을 하다가, 아프도록 외롭게 울다가, 죽도록 배고프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삶의 짐 다 내려놓고 한 줌의 가루로 남을 내 육신. 그래, 산다는 것은 짧고도 긴 여행을 하는 것이겠지. 처음에는 나 혼자, 그러다가 둘이서, 때로는 여럿이서, 마지막에는 혼자서 여행을 하는 것이겠지. 김정한님의 글, 인생은 단 한 번의 추억여행 보내주셨네요.

에어서 플라이의 노래 Goodbye 이어진 카일리 미노그 Especially for you는 박상민님 정하신 곡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사랑하세요. 위대한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더 테레사의 글을 아카시아 꽃향기님 보내주셨네요.

0: 미라 보첼리, 나탈리 콜의 베사메 무초, 부산 수정동에 계시는 배상진님, 절친 문지리와 듣고 싶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해숙님도 이 곡을 같이 보내주신 곡입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4분을 접어들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저녁 스케치 날씨입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서울은 25.5도의 낮 최고 기온으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았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인데요. 서울은 내일 아침 19도로 시작해 낮에는 20도에 머물면서 기온 변화가 거의 없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낮 기온 18도에서 24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크게 낮아지겠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밤 차차 흐려지는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내일은 대부분 지방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충청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본격적인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모레 저녁까지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이 되겠고 일부 동해안과 서해안에 100mm 이상, 강원 산간에도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제주도 지역도 적게는 30에서 많은 곳은 제주 산간으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Like my father, 잭스의 노래, 친정에 다녀갑니다. 기차 타려고 기다리며 주간 보호센터를 가기 시작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력도 기억도 연약해진 아버지가 너무도 안타까워요 하시면서 7550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김옥화, 김옥선 두 자매가 우리 옆집에 살았습니다. 그 누나들은 늘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풍경만으로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시골 마을에서 샘터를 정기 구독해 읽는 집은 그리 흔치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살림보다 보이지 않는 생각이 더 풍성하던 집. 나는 그 누나들 곁

곁에만 가면 이상하게 모나미 잉크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막연히 저쪽 세계를 동경했는지도 모릅니다. 누나들의 부모님 또한 멋진 분들이셨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특용 작물을 재배하시던 분들, 흙을 다루면서도 시대를 읽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 계절이 오면은 그 집 하우스에서는 철보다 먼저 자란 오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초록이 막 터져 나오는 그 오이들, 슥슥 썰어 고추장 한 숟갈, 식초 몇 방울 툭 떨어뜨려 조물조물 무쳐내면 그것은 겨우내 잃어버린 입맛을 단숨에 깨우는 봄의 신호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잊혀지지 않는 장면 하나, 무엇보다도 내 맘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은 옥선이 누나입니다. 그 고된 하우스 일을 불평 한마디 없이 척척 해내던 사람, 어른보다 더 단단하고 아이보다 더 맑던 사람, 어느 날 거칠어진 손바닥을 내밀며 속상하다는 듯 웃던 그 얼굴, 그 눈매를 나는 잊지 못합니다. 세월은 멀리 흘렀습니다. 집도 바뀌고 사람도 흩어지고 하우스의 비닐도 몇 번이나 갈아엎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내 기억의 한 칸에는 아직도 그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모나미 잉크 냄새가 흐르고 샘터의 종이가 바스락거리고 오이를 썰 때면 그 여름의 햇빛이 손끝으로 다시 올라오는 듯합니다. 김옥화, 김옥선, 그 이름은 이제 사람을 넘어 한 시절의 공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공기 속에서 조금 더 따뜻해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최병진님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했습니다.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글을 참 잘 쓰시네요. 연애 편지도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셨는데 그러셨나요? 아름다운 과거를 회상하며 늘 행복하시길 9720님이 샘터 정겹습니다. 저희 집 유년 시절 풍경하고 비슷해서 그립고 눈앞에 선하게 펼쳐지는 듯합니다. 7944님 어릴 적에 우리 집이 만물상회를 해서 모나미 볼펜 심에 냄새 맡고 그랬는데 모나미 볼펜 잉크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납니다 하고 리따님도 보내주셨어요. 글을 참 잘 쓰십니다 하고 호균님도 보내주시네요. 사연 주신 최병진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같이 청하신 돈 맥클린의 빈센트였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7: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3: 세븐의 가펑크레 더 박서 이 곡은 7745님 정하셨습니다.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판촉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판촉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마빈 햄릿의 영화 스팅 가운데 The Entertainer, 국남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저녁입니다. 2851님, 조금 젊은 시절 대치동에서 약국하며 즐겨들었던 저녁 스케치. 그때는 종이에다가 노래 제목을 막 적어가며 그러고 신청하고 들었는데 그 메모까지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잘 계시죠? 일산에서 약국하시던 최순희 약사님 지금도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최순희님 듣고 계신가요? 7830님 마을버스에서 기사님이 크게 저녁 스케치 틀어주셔서 음악 들으며 잘 왔습니다. 202-1번 기사님 감사드려요. 그레이스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뜨리자! 제38회 고향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뜨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해관점,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1992년 결혼할 당시 아내가 좋아했던 곡 신청합니다. 어렵게 앨범을 구해준 친구에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7468님 정하신 맨프리트 맨 설스 밴드의 Questions. 로드 스튜어드의 Have I Told You Lately는 최영철님 정하신 곡입니다. 퇴근길에 비가 살짝 한 방울씩 내리면서 가을처럼 바람이 스산합니다. 기온이 좀 내려간 것 같아, 그죠? 3563님, 오늘 우리 41번째 결혼기념일, 항상 그 자리에서 세상에 비바람을 막아주는 나의 준수씨 감사하고 사랑해요. 아내분이 보내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9811님, 충남 태안의 신종희 친구 64번째 생일 축하하고 싶습니다. 늘 꽃길만 같이 가자 그러셨어요. 3139님 신종희님도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카리나의 슬로우 모션, 0537님 정하신 곡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 이 발명품은 1967년 부산에 있는 섬유회사에서 처음으로 개발돼 만들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비스코스라는 실을 수입해 국내에서 연사 및 직조 과정을 거쳐 생산이 된 것으로, 특히 이것은 한국에서 특허를 이용해 법적 보호를 받게 돼 발명자가 큰 이윤을 얻게 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목욕할 때 쓰는 떼수건인데 이것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샵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오기에 음악으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하시면서 5379님 엘튼 존의 블루 아이스 정하신 곡이고요. 쿡다북스의 Your Eyes 6947님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 타임 이 발명품은 1967년 부산의 섬유회사에서 처음으로 개발돼 만들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비스코스라는 실을 수입해 국내에서 연사 및 직조 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으로 목욕할 때 쓰는 떼수건

가수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자메시지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

말 하나에 가슴이 물들고 미소 하나에 얼굴이 물들고 배려 하나에 마음이 물든다고 합니다.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배려하면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소중히 여긴다면 그게 행복 아닐까. 9779님 서크 드 솔레의 Let Me Fall 이었고요. 일볼로의 노래 Beautiful That Way는 6899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목욕할 때 쓰는 떼수건의 다른 이름은 이태리 타올. 우리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주짱 숫장님 외국 동생네 갈 때 50장을 사다 날랐지요. 8287님 1-2주에 한 번씩 이태리 타올로 밀고 나야 개운하답니다. 0555님

3450님, 9093님,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아버지가 기흉으로 입원하셨는데 검사 중에 갑자기 심장 이상이 발견돼 병원에서 검사 받고 계세요. 아무 문제 없이 퇴원해서 여름휴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여름휴가를 추억하며 신청합니다. 3696님, Our Last Summer.

때마다 만나는 사람은 하나둘 줄어든다. 한때는 매일 스치던 얼굴들도 세월의 모퉁이를 돌아 어느새 소식 없는 이름이 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멀어진 만큼 마음은 더 선명해져 잊힌 줄 알았던 목소리 하나, 웃음 한 자락, 함께 걷던 계절의 냄새가 문득 저녁 바람처럼 돌아온다. 삶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떠난 자리를 그리움으로 채워가는 일인지도.

스치는 바람결에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스치고 지나갑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옛 추억에 슬며시 미소 짓게 되는 걸 보니 차마 떠나보내지 못한 애들이 마음 어딘가에 그리움이란 집을 짓고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후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올드펍은 뱀이야.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8: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폐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요 하셨으면 잔뜩 흐려있죠. 날씨가 8986님의 정하신 곡으로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진 켈리 Singing in the Rain.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뱀이 양이었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 셀러스.
4: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 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 셀러스.
6: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7: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버스든 지하철이든 꽉 차서 도저히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도 뒤집고 타야 뭐 집이든 약속 장소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사랑에 매달리는 심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상대 마음엔 이미 내 공간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서성이는 마음. 무리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자리가 없다 싶으면 좀 멈추고 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보내야 하지 않을까? 지금 퇴근길이 혹시 좀 혼잡하다 싶으면요. 조금 풀릴 때까지 김현주 행복한 동행이 함께 기다려드릴게요.

곰탱이님 퇴근길은 어떠셨는지요? 이번에 내려요 하셨는데 예, 버스인지 지하철인지 모르겠지만 퇴근길이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휘아님이 비가 올 것 같은 스산한 저녁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는 저녁인데 오늘도 미국 조지아에서 레인보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7시 5분인데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네요. 바쁜 일상이지만 마음만은 여유롭길 바라면서 오늘도 고다르크님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하루 멋지고 신나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 교통체증이 서서히 풀리고 있죠. 저녁 8시쯤 되면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중에 욕심도 또 뭐 잔뜩 기대했던 희망도 살짝 좀 내려놓으시고요. 한 박자 쉬어가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 오늘은 내가 지금 정말 응?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면 응? 꼭 바쁘게 가야 하는데 쉬고 있다 참고 있다 하는 게 있다면 뭔지 얘기 잠깐 나누면서 한 박자 쉬면 어떨까요?

0: 예를 들면 배고픈 걸 참는다든지 보고 싶은 걸 참는다든지 슬픔을 참는다든지 여러 가지 참고 내려놓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월 19일 여러분의 얘기로 10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참여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듣고 싶은 음악도 함께 적어주세요. 오늘 첫 곡은 마야 진달래꽃. 마침 창수님 오늘 첫 곡 신청하셨네요. 함께 들어요.
1: 사이버대에서
2: 숨 실력자
1: 나의 꿈을 숨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관절 연골이 걱정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바라볼 수 없는 그대 양수경, 유익종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바라볼 수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러나 바라볼 수 없는 그대도 있어요. 아이고 안타깝네. 노래 가사들이 쭉 이런 가사들만 모아놓으면 한 권의 정말 에세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노래 제목들만 모아놔도. 음악 들으니까 아 좋다. 바람도 너무 좋고요. 하고 그럴 수 있어님. 고맙습니다. 뭘 참고 계세요 했더니 신기료 장수님이 당구장 가고 싶은데 참아요. 당구장 가고 싶은데? 뭐 당구장 가는 게 별일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만한 사연이 있으시겠죠. 예, 참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 맑은 하늘님은 전요 쫄면에 돈가스 비빔냉면에 만두 돼지고기 김치찌개 이런 것들이 너무 먹고 싶은데 꾹꾹 참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연이 있으시겠죠. 이걸 한 번에 다 드시면 아니 되고요. 낮에 조금 조금씩 드시면 안 되나 저녁 때 먹는 게 이게 부담이 되고 또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는 말이죠. 아이고 참 마음 같지 않아요. 그렇죠? 지니님이 전요 사춘기 아들 딸에게 딱 이 두 마디만 하고 싶어요. 씻어라. 핸드폰 그만해라. 근데 꾹꾹 참고 있습니다. 아 부모의 길은 참으로 힘들고 외롭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0189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송창식 우리는.

친구가 너무 보고 싶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아닌 걸 알기에 참고 있습니다. 디지몬님,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면 맞을 거예요. 예. 또 3198번으로 아유 그동안 투잡하느라 정신없으셨어요. 그런데 내일 여동생이랑 단둘이 아이들 신랑님들 다 놓고 친정 속초 가요. 3년 만에. 아이고야 3년 만에 그동안 못 가셨구나. 친정아빠 기일도 있고 해서요. 2박 3일 동안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동생이랑 알찬 시간 보내고 올 거예요. 아이고 태연의 꿈 청해 주셨는데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정말 좋겠어요. 또 4308번으로 우리 마누라가요. 밥상 차려놓고 김현주 씨 옆에 있으니까 밥맛 나겠네. 맛있게 먹어. 그러네요. 맛있게 드셨어요? 한명재 커피 한 잔과 당신 아내를 위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내에게 꼭 토스해드리세요. 또 0189번으로 손주가 보고 싶어도 전화 안 하고 꾹 참아요. 딸이 전화할 때까지요. 그러면서 송창식의 우리는 청해 주셨는데 참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참는다는 거 참 어렵죠. 더구나 손주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따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 아닌가? 뭐 연인도 아닌데 가끔은 먼저 연락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DHL님도 어제 청해 주셨던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보현님 신청곡이에요. 박길라 나무와 새.

0: 달리고
1: 입학지원에서 달리고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5: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6: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7: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겨울바다 세븐님이 청해 주신 김범수 보고 싶다, 또 바킬라 나무와 새 두 곡의 음악이었습니다. 7622번으로 어떡한데요. 갱년기를 시작한 50대 초반인데요.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네요. 추웠다, 더웠다. 꼭 마음에 불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불을 뿜는 용이 될 것만 같습니다.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아이고, 용이 되면 아니 되지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아온 몸이 잠깐 이 균형을 다시 맞추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갱년기 맞이할 때 그러잖아요. 예전 같지 않은 게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좋아질 거라고 믿고 우선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에게 사랑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해 주신 민혜경 내 인생은 나의 것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7: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6: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9: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10: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1: 판촉물
10: 고려기프트.
11: 답례품
10: 고려기프트.
11: 기념품
10: 판촉물을 고려하라.
9: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슈가님 청해주신 소찬휘 티얼스 아주 시원하게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듯한 느낌입니다. 잘 들으셨죠? 여수 여행 마치고 목포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291번으로 직장인이 된 지 3년 차인데요. 너무 바쁘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3박 4일 가족 여행 왔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한 동행을 너무 좋아하셔서 사연 보내봐요. 우리 가족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랍니다. 본인의 성함이라도 또 부모님 성함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부모님이. 어머 내 이름 나왔어 그 말이죠. 어쨌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대 참 다행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학생 딸아이와 사우나가 아닌 목욕탕 다녀왔어요. 서로 등도 밀어주고 열심히 때도 밀고 나오니 급 피곤해져서 피로회복제도 한 병씩 드링킹 하고 나왔습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다니던 목욕탕이라 그런지 참 좋은 하루였네요. 0838번으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직도 몸 안에 열기가 뭔가 이렇게 좀 확 더운 기가 난다면은 아아 한잔하시라고 모바일 쿠폰 0838번으로 보내드릴게요. 또 1291번으로도 보내드립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뜨리자! 제38회 고향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뜨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0: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3: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4: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Good Music Station. CBS FM.

까망이님 청해주셨고요. 오늘은 미국에서 사연들 많이 주시네요. 알리바마, 몽고메리로 이사한 친구 부부 김태희, 김미자님이 방송을 듣고 계시겠죠. 에코 행복한 날에 항상 매사 긍정적인 두 부부 사랑한다고 내 사랑 허니님 사연 주셨고요. 또 8356번으로 내일 회사 건강검진이 예약돼 있는데 쌈싼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요. 왜 이럴 때 식욕이 더 강렬해질까요? 하면서 바닷새 사랑하고 있어요. 청해 주셨는데 내일 건강검진 끝나고 닥터월. 아유 건강관리 아주 잘하셨어요. 모두 정상입니다. 내년에 봐요. 그 소리 탁 듣고 그냥 깻잎에 쌈을 싸서 파절이도 넣고 삼겹살 와구와구 드시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내일 이 시간에 맛있게 드시는 삼겹살 인증샷 보내주세요. 내일은 맛있게 드실 거라 믿습니다. 이수일님이 열심히 준비한 작품이 선발에서 제외됐어요. 힘이 쭉 빠지네요. 아이고. 뭐 선발에서 제외됐다고 우리 이수일님의 결과가 작품의 가치까지 말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끝은 아니죠. 그렇죠? 좋은 작품을 가끔 이 세상이 알아봐주는 타이밍이 늦기도 하더라고요. 언젠간 멀지 않은 시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고 모바일 쿠폰 함께 보내드릴게요. 옥상달빛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세상 곳곳 구석구석 각자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른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노래가 신영원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또 들꽃사랑님 이태원 고니 정해 주셨고요. 일기예보 좋아 좋아 옥상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우리 이수일님 꼭 잘 될 거라 믿습니다. 갱년기로 계속 체중이 늘어서 일주일째 저녁 식사 후 주차장을 걷고 있는데요. 아침에 체중을 쟀더니 1kg이 줄었어요. 3kg만 더 줄이면 좋겠어요. 하고 와 걷기로 1kg 빼는 거 그거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젊을 땐 사실 하루만 덜 먹고 조금만 신경 쓰면 1, 2kg 빼는 거야 뭐 일도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3kg 조급하게 생각 마시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면서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걸으면서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골드라인님이 매일 저녁 남편과 손잡고 라디오 들으며 동네 산책하는 게 저희 부부의 소소한 행복이자 마무리였죠. 하루에. 그런데 남편이 지금 상하이 출장 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오늘은 혼자 걷네요. 매일 듣던 현주 씨 목소리도 익숙한 동네 산책길도 오늘은 쓸쓸하고 허전해요. 왜 아니겠어요. 옆에서 발걸음을 맞춰주던 남편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저녁입니다. 자기야, 타지에서 고생 많지? 당신하고 다시 나란히 걷는 산책길이 벌써부터 기다려져요. 우리 골드라인님의 자기님이 이 방송 듣고 계시겠죠? 남편이 결혼 전부터 불러주던 곡이라고 안치환, 장필순이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전해주셨네요.

0: 좋다. 참 좋아요. 그쵸? 타라 육구님 덕분에 저도 푹 빠졌네요. 다시 타임머신 타고 1988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면서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쵸? 이 업앤다운이 있죠. 있는 시기죠. 우리가. 그쵸? 이문세 그대 좋았습니다. 고니님이 분당에서 신사역까지 왕복하는 버스인데요. 기사님이 워낙 작게 틀어놓으셔서 귀를 쫑긋해서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인지 확인했어요. 9404번 버스입니다 하셨는데 지금도 버스 안에 계세요? 예, 기사님 조금 이렇게 좋은 노래 나올 때 볼륨 높이셔도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0781번으로 주경 야독하는 대학생입니다. 아이고 연세 드셔서 공부하기 쉽지 않으시죠. 조덕배 너풀거리듯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골드라인님 남편도 상하이에서 이 방송 들으셨음 한 바람으로 안치환 장필순 우리가 어느 별에서 이렇게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7: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7: 경리 회계는
6: 얼마? 경리
7: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7: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8: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하면
1: 하하이.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송기문님,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밤잠 설치지 않길 바라면서 청해 주신 박기영 산책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0: 일신건양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해가 지고 난 직후 아직 하늘에 짙은 푸른색이 남아있을 때 낮도 밤도 아닌 다소 모호한 이 시간을 두고 블루아워라고 부릅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는 멀리서 달려오는 동물이 내가 키우는 개인지 아니면 늑대인지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낮과 밤이 섞여 있고 소란스러운 일상과 왠지 모를 애상이 뒤섞인 시간. 그래서 누군가는 어정쩡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선 어둠으로 넘어가는 경계를 그라데이션처럼 만들어서 오히려 물감에 물이 번지듯 자연스레 스며드는 것도 같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 고양이와 살개의 시간, 너구리와 라쿤의 시간처럼 때론 이런 모호함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5월 19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악뮤 소문의 낙원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그러게요. 요즘 해가 지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퇴근길에 블루아워, 짙은 푸른색이 남아있는 이런 빛과 어둠이 혼재된 풍경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유연한 교차가 있어서 우리의 고단했던 하루도 조금은 덜 서글프게 또 밤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것도 같아요. 우리 꿈온 가족들은 하루 중에 어떤 시간들을 좋아하시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의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송실력 발휘 쏴 수실력자 내 실력이 송실전으로 쏴 송쏴 실전형 커리큘럼 송실력자 송쏴 여기는 송실사이버대.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3: 올품.

0: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신인수 장미의 미소, 권진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블루 아워, 개와 늑대의 시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집 나온 남자님, 너와 나의 시간 꿈음 하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낭만적인데요. 너와 나의 시간 꿈음. 잘 오셨습니다. 파란파도님, 맞아요. 모호한 그라데이션 좋아요. 사진에서도 미용에서도 그라데이션이란 말 자주 나오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6276번으로는 허디 반가워요. 아이들 낮잠 이불 정리하듯이 내일 할 말들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접었다 폈다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학부모 설명회가 있는 날인데요. 아, 설명하시는 입장이시구나. 괜히 마이크만 잡아도 목이 바싹 마를 것 같은 기분입니다. 혹시 말 꼬이면 어쩌나, 준비한 자료 넘기다 순서 잊으면 어쩌나, 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그래도 아이들 이야기만 나오면 또 진심이 먼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떨림 반, 책임감 반으로 잠이 쉽게 올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무에게나 그런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진 않을 텐데,

나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실수하면 어때? 조금 버벅거리면 어때? 하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뭐 그 내용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말을 얼마나 막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거침없이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내일 잘하고 오시고요. 내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천에 사는 제가 처음으로 딸 손잡고 서울 숲에 다녀왔습니다. 한 시간이면 가는 곳을 왜 그리도 망설였는지 6397님 네, 좋으셨나요? 그러셨던 것 같네요. 이 노래는 472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부활 정동하의 음성입니다. 친구야 너는 아니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말이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 말이 조금 다르게 쓰인다고 한다.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절대 오늘 하지 말라.

컴퓨터 모니터에 덕지덕지 붙은 포스트잇과 아직 읽지 못한 업무 메일들, 쌓여있는 빨래와 설거지거리, 괜히 끌어당겨온 다음 달의 걱정들. 사실 내일로 미룬다고 해서 세상이 뒤바뀌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행여 잊으면 어쩌나,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 때문에 굳이 오늘 끝내지 않아도 될 일들을 품에 안고 악착같이 살아갈 때가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런 우리가 나를 돌보는 일은 후순위로 둘 때가 많다는 점. 비타민 몇 알을 챙겨 먹는 걸로 위안을 삼으면서 말이다. 밤의 끝자락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도 좋고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않는 것도 좋다. 그게 무엇이든 부디 지금은 그 어떤 부채감도 없이 편안한 밤이기를 바랄 뿐이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유재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북유럽 노르웨이를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친구들과 여행 중입니다. 풍경과 너무나 잘 어울리네요. 남은 기간도 건강하게 여행할게요. 순이님.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아직까지 이렇게 진한 우정을 이어가고 계신 것도 부럽고, 그렇게 노르웨이까지. 몇 박 며칠로 여행 계획이신가요? 행복하게 잘 지내다 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달밤에 체조하면서 들을게요. 다음 주부터 투잡 들어가는데 내일 고용계약서 쓰러 가요. 다음 주부터 주 3일 편순이 당첨입니다. 홍차공주님 보내주셨어요. 아, 체력 안배 잘하셔야겠네요. 네, 축하드리고 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세 곡이었어요. 소울엔진의 아름다운 너, 이학철님 신청곡이었고요. 더더의 It's You, 임현정 카페인이었습니다.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서울사.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4: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꿈과 음악 사이의 1부 끝곡입니다. 유나 사건의 지평선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환청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환청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엄마가 꿈음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같이 들어요. 하루 중 꿈음 오프닝 들으실 때 늘 설레신대요. 늘 좋은 목소리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컬리수님, 아, 감사합니다. 설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와 어머님과 함께 듣고 계신가요? 우리 컬리수님은 억지로 듣고 있는 건 아니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우연한 계기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들으시다가 성인이 되어서도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스며들어서 계속 듣게 되셨다는 분들 참 많으세요. 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잔나비의 외딴섬 로맨틱 신청하셔서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문을 열어봤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트리자. 제38회 고향 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 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 곡이었습니다. 7566번으로 청해 주셨던 015B의 김동규의 음성으로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전해드렸고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넥스트 인형의 기사 파트 2 네, 들으셨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2분 지나고 있네요. 달빛 산책님, 오늘 외출이 길어져서 CBS와도 함께하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게 꿈음 들으면서 오는데 음악 듣고 싶어서 초조하더라고요. 들어오는 길부터 꿈음 들으면서 오는데 마음이 초조했더라고요. 이제는 평온히 꿈음과 함께하며 차분히 하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잘 들어오셨어요. 그러게요. 오늘 할 일이 많으셨나 봐요.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HK님은 3년간 개인 사업을 하다가 또다시 실패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 시간이면 늘 939 주파수를 습관적으로 맞췄는데 마치 오랜만이라며 반기는 유닛 음성을 들으니 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하고 싶은 일보단 해야 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하고 덕분에 운전하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파이팅 할게요. 제가 드린 것보다 더 큰 인사를 받은 것 같네요. 네, 파이팅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멀리 도약하기 위해서 잠깐 웅크리는 시간이 필요했었다고 생각하셨으면 해요. 저도 옆에서 늘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월화독장님은 1년 전 가게 옥상에서 키우던 차조기와 상추 화분이 생각나 올라가 봤더니 1년 동안 안 보셨어요? 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또다시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와, 아침부터 부지런히 작은 화분에 옮겨 심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잊혀지고도 다시 싹을 틔운 게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네요. 왠지 모를 위로를 받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자라주었구나. 내가 많이 지켜주지 못했는데도 혼자 이렇게 씩씩하게 자란 모습을 보면서 힘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연만으로도 그게 조금 전해지네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해피바 님이 청해 주셨어요. 김유나의 길.

0: 벗으며 말없이 삐지고 전화기를 들어 밥을 시키고 커튼을 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watching DVDs.
1: Just you and me.
0: 어깨에 기댄 너의 숨소리 난 나가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지.

세 곡이었습니다. 파이프라인님, 딸과 과자 먹으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헤이즈의 해픈우연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1691번으로도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해픈우연, 에픽하이, 타루 피처링, 1분 1초, 태양의 나만 바라봐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3개월마다 병원에 다녀오는 날인데요. 역시 피곤하네요. 그래도 3개월 동안 노력한 결과가 나와서 좋아요. 체중도 혈당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다 많이 떨어졌대요. 솔직히 CBS 앱에서 하는 7000보 이벤트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해요. 와, 도움이 됐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 그런 이벤트를 해도 하는구나. 다른 분들 저렇게 많이 걸으시네 하고 구경만 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 실천에 옮기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멋지십니다. 아무튼 수치가 잘 나왔다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밤 선선한 바람이 고마워요. 여러 일에 있어 조금 전에 귀가했는데 기분 좋은 바람 맞으며 천천히 봄밤을 느껴봅니다. 달빛 산책님 보내주셨고요. 이 노래는 산청바라기님 신청곡이에요. 최유리의 바람.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행복이 하면 하하림.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3: 유유 제약.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0: 얘네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0: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나비엔.
3: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4: 돌아서는 너를 보며
3: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9006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범진의 인사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나.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0: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제이슨 무라즈입니다. 벨라 루나.

제이슨 무라즈 벨라 루나 시작하는 밤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입니다. 요 며칠 많이 더웠는데 그래도 기온이 좀 내려가는 것 같죠? 비 소식도 있어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밤 풍경, 여러분의 마음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국가 자격증부터 민간 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강팔.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2: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셀레나 고메즈의 링, 션 멘데스 카밀라 카베요의 세뇨리타였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6740번님, 지난번에도 야간 근무할 때 청취했고요. 오늘도 부천지역 난방공사에서 안전점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야간 근무할 때는 절대적으로 이 방송을 찾아서 청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이 시간에 한창 일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함께하는 음악이 좋은 친구 또 응원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0710번님 청하셨어요. Midnight Blue 이엘로의 노래 듣고요. 출리백의 I Believe 이어서 함께합니다.

고가도로에 삐져나온 초록잎. 아마 이 도시에서 유일히 적응 못한 낭만일 거야. 플라스틱 하나 없는 우린 들어갈 수 없는 곳. 어기고 싶어, 망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투성이. 자주 보러 올게. 꼭은 아니지만 지켜보려 할게. 시키지 않았지만 또 놀러 올게. 괜시리 눈물 나네. 너를 보러 또 올게. 따라오듯 하다 멈추는 고양이. 아마 이 도시에서 유일히 자유로운 마음일 거야. 처음 느낌 그대로 남은 너. 요샌 자주 못 보지만 가장 때묻지 않은 그런 감정은 우리만의 것. 자주 보러 올게. 꼭은 아니지만 지켜보려 할게. 시키지 않았지만 또 놀러 올게. 괜시리 눈물 나네. 너를 보러. 이건 내 혼잣말. 네가 들어주기를. 널 생각하면 눈물 멈출 수 없어. 자주 보러 올게. 꼭은 아니지만 지켜보려 할게. 시키지 않았지만 또 놀러 올게. 괜시리 눈물 나네. 이젠 정말 잘 있어. 백예린의 노래입니다. 지켜줄게.

칼루루의 00-875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친구랑 강화도 펜션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듣기 좋아하던 라디오 들으면서 여자친구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그리고 많이 사랑하고 고맙다고, 나를 더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고요. 신청곡 들려주시면 저희에게 너무 근사하고 감사한 자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은서야, 생일 축하하고 건강하자 우리, 하시면서 청하신 곡 전해드렸습니다. 커피도 한 잔 전할게요. 앞서서 함께한 곡은 백예린의 지켜줄게 였죠. 노래 읽는 밤은 이렇게 노래 가사를 읽고 또 같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가사가 좋은 노래, 추억이 담긴 노래 있다면 노래 읽는 밤 말머리 달고 신청해 주세요. 7469번님, 창 열고 풀벌레 개구리 소리 들으면서 레인보우 듣습니다. 초여름밤의 소리가

조정석의 노래로 아로하 들었습니다. 1567번님 신청곡이었네요. 오늘 결혼 23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자 짝꿍아 하시면서 정하신 곡 같이 들었습니다. 5월에 결혼하신 분들 정말 많죠? 축하드립니다. 커피도 한 잔 전할게요. 앞서 들은 곡은 적재의 별 보러 가자였어요. 푸하님, 항상 자장가처럼 잘 듣고 있습니다. 역시 시작하는 밤 선곡 맛집, 야식이 생각 안 나네요. 정말요? 다행입니다. 이 시간까지

깨어있으면 출출해져서 또 야식 생각나시는 거 아닐까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페이퍼레이스의 노래입니다. 러브송.

페이퍼레이스의 러브송, 3DOG NIGHT의 An Old Fashioned Love Song 두 곡 들었습니다. 1부 마지막 곡 치코리아의 알만도스 룸바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C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실리안 에가드의 Be Still My Heart 시작하는 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좋은 밤, 좋은 꿈, 좋은 시작.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비싸난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as the sun and moon. All of that forever.

엘리안 엘리아스의 리틀 파라다이스, 호세 제임스의 심플리 뷰티풀이었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8244번님, 저의 밤 풍경이요. 저는 시민의 귀가를 돕는 택시기사입니다. 젊음이 좋네요. 여기저기 사람이 많습니다. 안전운전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모두가 잠든 것 같은 밤이지만 깨어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리엔 이렇게 북적북적 젊음이 있죠. 안전운전 하시는 동안 음악이 좋은 동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소향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고요. 나얼의 같은 시간 속에 너, 양파의 아디오 듣죠.

Chappell Roan의 Good Luck Babe, 21 Pilots의 Stressed Out 두 곡 함께 했습니다. CBS 음악 FM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듣고 계세요. 스틱스의 Babe, 매지스타의 Fade Into You 이어집니다.

0: 스틱스의 Babe, Magista의 Fade Into You 였습니다. 둥장님, 몇 달간 새벽에 깨야해서 신청곡 올린 지 오래 됐네요. 신청하고 못 들을까봐 뜸했어요. 이 시간에 듣는 맛이 있죠? 라고 하시던 그 느낌. 오로지 시작하는 밤을 듣기 위해 나가는 야간 드라이브라든가 게시판 잠시 끄고 눈을 감고 온전히 음악에 심취하면 좋을 곡, 아끼는 곡 신청합니다. 레드 제플린의 모비딕, 존 보헴의 환상적인 드러밍, 시작하는 밤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오늘 마지막 곡, 무려 라이브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오래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1: Jump on a movie day! Hey, hey, hey.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분 좋은 포만감처럼 우리의 마음을 배부르게 채워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적당한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낮은 두부 샐러드처럼 마음의 칼로리 부담 없이 속이 꽉 찬 포만감을 주는 것들이 있죠. 가장 기분 좋은 마음의 포만감은 뭔가에 몰두한 뒤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땀 흘려 운동을 마친 후 샤워를 할 때,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보고서를 끝마쳤을 때, 이 순간 마침내 해냈다는 포만감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죠. 넘치도록 가득 차있는 그 느낌은 지쳤던 마음에 다시 활력을 가득 채워주는데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기분 좋게 배부르게 만들 순간은 언제일까요? 일상 곳곳에 유쾌하고 따뜻한 포만감이 숨어 있을 겁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 아마폴라 보내드렸습니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OST 가운데 한 곡이죠. 포만감. 몸이 배부르면 마음까지 좀 안정될 때가 있죠. 그런데 꼭 음식이 아니어도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에 몰두했다가 그 일을 잘 끝냈을 때의 후련함,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하고 난 뒤에 만족감 같은 그런 것들이요. 그런 순간들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힘이 있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늘 완전히 가득 찬 상태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짝 배가 고플 때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도 좋지 않나요? 무언가를 이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도 또 포만감 못지않게 사람을 꽤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을 기분 좋게 채워줄 순간 하나, 또 은근히 기다려지는 순간 하나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B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꽃의 노래, 그대가 던진 이 꽃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 그리고 게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까르멘은 정말 뭐 무대도 너무 화려하고 멋진 아리아, 우리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아리아도 참 많은 아주 정말 명작 오페라인데요.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리아가 바로 이 꽃노래입니다. 도밍고의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네요. 자,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랍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265번님 사연 주셨는데 아침 일찍 자전거로 35km 출근하고 샤워하는데 딱 멘트가 나옵니다. 상쾌하게 그지없습니다. 늘 좋은 음악 감사드리고요. 그러고 보니 아당의 첫 문자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야, 반갑고 환영합니다. 35km를 자전거로 출근했으니 대단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는 이렇게 자전거 혹은 뭐 조깅으로 이렇게 출근하신다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정말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를 참 잘하시는 분들 같아요. 또 다운 언더님이 베트남 다낭에서 염장 문자 보내셨습니다. 저도 해외 여행하면서 이렇게 염장 문자 보내는 날이 오네요 하시면서 호텔에서 아침 조식 드시고 계시다고. 야, 베트남 호텔에서 조식 얼마나 좋아요. 여기 먹을 거 얼마나 많겠어요. 쌀국수도 있고 호주에 사시는데 또 베트남으로 여행 오신 모양이에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오늘같이 좀 흐린 날씨. 이 곡 들으면 참 분위기 있을 것 같습니다. 콘골트.

오페라 죽음의 도시 가운데 피에로의 노래 나의 망상이여 나의 갈망이여 My Zen and My Venen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이 원래는 아리아니까 노래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전곡 음반 들었던 곡입니다.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버전으로 보내드릴게요. 키릴 카라비츠가 지휘하는 본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아유,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눈물이 날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우리 고영도님도 와, 선곡에 눈물샘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너무 재밌는 표현 많이 하시죠, 우리 고영도님은.

코른 골츠의 오페라 죽음의 도시 가운데 피에로의 노래 나의 망상이여 나의 갈망이여 Mein Sehnen, Mein Wehnen 보내드렸습니다. 니콜라 베네디트의 바이올린 그리고 키릴 카라비츠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이 곡은 1545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들꽃님이 이 프로 참 좋아요. 취향 저격 딱 좋아요. 김정은님 울산 콘서트는 안 오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 저희 방송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울산 제가 9월에 경남 투어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지금 울산 없지만 바로 옆에 양산에 있어요. 양산에서 공연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관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나 사실 E 아닌가? 내 MBTI 바뀐 것 같아. 난 원래 T였는데 요즘 F가 된 느낌인데? 누군가는 장난처럼 꺼내지만 누군가는 꽤 오래 붙들고 고민한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되었고 생각보다 질기게 이어져 왔다. 옛날 동양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살폈다. 그 순간의 기운이 한 사람의 성향을 설명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목에 기운이 많다. 불이 강하다.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지를 설명하려는 시도였다. 서양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늘이었다. 태어난 날의 별자리와 행성의 위치를 통해 사람의 기질을 읽어내려 했다.

땅을 보든 하늘을 보든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은 결국 하나였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설명하는 방식은 조금씩 바뀌었다. 한때는 혈액형 성격설이 그 역할을 했다. A형은 신중하고 B형은 자유롭고 O형은 활발하고 AB형은 독특하다는 식이었다. 사람들은 그 설명을 들으며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네 글자가 하나의 언어처럼 자리 잡았다. MBTI였다.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 이 네 가지 축이 조합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16가지 성격 중 하나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또 다른 말들도 나왔다. 누군가는 스스로를 에겐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테토라고 말한다. 이름은 계속 바뀐다. 설명하는 방식도 계속 달라진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관계는 많아졌지만 깊이는 얕아진 시대다. 오래 함께하며 나를 알아가줄 사람보다 한 줄로 나를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이 더 자주 찾아온다. 그러니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글자들이 필요하다. 사람은 자신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어 한다. 설명되지 않는 상태는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질문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어쩌면 이 질문은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한 아주 오래된 대화인지도 모른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싱코페이션 보내드렸습니다. 코토 미도리의 바이올린과 로버트 맥도날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정훈실의 책 챗GPT 흔들리는 나를 잡아줘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엔 참 혈액형 이야기 많이 했고요. 요즘은 또 MBTI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아이세요? 이세요? 하면서 금방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은 오래전부터 계속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궁금해 왔었던 것 같아요. 다만 요즘은 관계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나를 몇 개의 단어나 글자로 빨리 설명하고 싶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물론 그런 기준들이 나를 이해하는 뭐 힌트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글자 안에 다 들어가진 않잖아요. 저도 사실은 MBTI 굉장히 좋아하고 몰입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왜 그런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항상 사람은 누군가 공감하고 싶어하고 나도 누군가 저 사람 나랑 같은 마음이네 이런 걸 찾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16가지 유형 안에 나도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은 16분의 1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겠구나라는 일종의 안도감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결코 그 16분의 1로 모든 그 사람의 성격이 똑같진 않죠. 세상에 이렇게인 것만으로도 얼마나 조금 조금씩은 다 다른가요.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 참고만 하고 재미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847번님이 사연 보내오셨어요. 조금 긴데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날이에요. 드디어 60이라는 숫자가 제 생일로 찾아왔습니다. 아직은 실감이 잘 나지 않지만 지나온 시간과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즐겁고 보람있게 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다짐을 다시 해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축하받고 싶어요. 쑥스러움은 잠시뿐. 행복했던 순간들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를 웃게 하고 오늘 하루 더 기쁘게 만들어주니까요. 꽃병 속 예쁜 꽃은 저를 향해 웃고 있고 아들이 사온 미역국과 언니가 끓여준 미역국 덕분에 미역국 부자가 된 저는 감동으로 가득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꿈꾸던 스위스를 가족과 함께 여행했던 지난 가을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그때를 추억하고 싶습니다. 또 3년 전 하늘로 떠난 엄마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신청하고 싶어요. 오늘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음악은 언제나 저에게 힘과 위로 기쁨을 주니까요. 정원님 늘 선한 영향력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 마음을 친한 친구에게 편지 쓰듯 전해봅니다.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특별한 생일이시네요. 그 앞자리가 바뀌는 생일은 원래도 특별한데 또 6이라는 숫자는 어쨌든 갑이 한번 돌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축하 축하드리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곡 틀어드릴게요. 하지만 그 베토벤 교향곡 9번이 워낙 기니까

베이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중에 환희의 송가와 끝부분 코다 발췌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리카르도 모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웨스터민스터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847번님의 60번째 생일 축하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이 곡 들으면은 저절로 그 리스트 편곡의 투 피아노가 머릿속에 귀에 막 아른거리거든요. 우리 남영란님도 이 곡 들으니까 야블론스키와 제가 함께 했었던 그 공연 생각난다고 해주셨네요.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그 생각하면서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피아노 치듯이 하면서 감상했답니다. 독고다이님이 제 혈액형도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제 혈액형 뭘까요? 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오프스 46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곡 2단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1번이 축제처럼 밝고 활기찼다면 오늘 2번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서정적이면서 고독한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제가 슬라브 무곡은 다 신나는 것도 아니고 다 구슬픈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춤곡의 리듬 안에서도 어딘가 먼 기억을 혼자 되새기는 듯한 그런 쓸쓸함이 느껴지는 곡인데요. 흥겨움 속에서도 늘 향수와 또 감정을 함께 담아내는 것이 드보르작 음악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체코의 둠카를 떠올리게 하는 슬라브 특유의 서정과 깊은 감정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미카엘 플레트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작무곡, 작무노 46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곡 2단조 보내드렸습니다. 미카엘 플랫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역시 무곡이니까 신나는 흥겨운 리듬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 메인 멜로디 자체는 구슬픈 그런 멜로디였어요. 그렇죠? 2021번님이 어쩌죠? 옆 동네에 문자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정원님 오늘 멘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아, 다른 게시판 가셔서 그러셨군요. 의도치 않게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홍보를 하고 와주신 것 같습니다. 옆 동네 우리 옆 방송인지 아니면 아예 타방송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실수 가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부러 가서 막 하지는 마시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스티븐 포스터의 꿈길에서 Beautiful Dreamer 듣겠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샘슨의 노래입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Beautiful Dreamer, 꿈길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노래였습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정우님, 요즘 제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는 행복이에요.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매일이 행복이네요. 지금 이 순간 나오는 음악까지 어쩜 세상이 이리 아름다울까요? 아까 시작할 때 첫 곡 아마폴라 들으시면서 이런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행복이란 건 정말 내가 느끼는 순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흘려보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 순간들도 아, 이 음악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아, 이 파란 하늘 때문에 행복하다. 이러면 행복해지잖아요. 자, 오늘 1부 끝곡으로는요. 지금 흐르고 있는 라벨의 볼레로 준비했습니다. 앙드레 프레비니 주연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발췌 버전 보내드리고요. 1부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소월 씨의 조혜영이 곡을 붙인 못 잊어 보내드렸습니다.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노래였고요. 앞부분의 피아노는 제가 쳤어요. 네, 편곡도 참 멋지고 이 못 잊어라는 가곡이 한 곡이 더 있죠. 이 곡은 새로 만들어진 창작 가곡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 길병민 씨의 목소리도 참 멋지고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 공연이 열립니다.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음악적 틀을 제시하는 창작 프로젝트죠. 최수열의 지휘로 함께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C어트입니다.

감독 김선아가 이끄는 콜레기움 무직쿰 서울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조재혁의 합시코드, 김다미의 바이올린, 이석준의 호른 연주와 함께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을 연주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서희태 지휘의 KG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핑커스 주커만의 협연으로 베이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주죠. 5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초청지휘 최재혁과 함께 뿔랑의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육중주,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연주합니다.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끝으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슈콥스키, 첼리스트 문태국의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과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려줍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 슈트하우스 2세의 피치카토 폴카 보내드렸습니다. 유진 얼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이건 퍼플 오드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앞집이 예고도 없이 공사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당을 듣는 이 아침의 행복을 방해한다고 하셨는데 공사 계속하고 있나요? 아, 그 좀 계속 신경에 거슬리시겠어요. 그래도 뭐 참으셔야죠. 우리 이것도 언제든지 나도 남에게 또 그런 폐를 끼칠 일이 있는 거니까 음악으로 음악 좀 볼륨 크게 높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혈액형 말을 안 했더니 끝까지 계속 물어보시네요. 그렇게 궁금하세요? 이동일님이 오늘 퀴즈 문제는 4개의 곡을 듣고 난 후에 정원님 혈액형을 맞춰주세요 하셨는데 퀴즈 갈까요? 자, 제가 그럼 힌트 드릴게요. 제 혈액형은요.

활발하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소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혈액형보다 더 소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불킥 참 많이 하는 혈액형이고요. 강아지처럼 사람을 좋아하고 둥글둥글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혈액형이랍니다. 범용 공혈자, 유니버설 도너로 불리면서 모든 혈액형의 사람들에게 수혈을 할 수 있는 아주 사랑이 넘치는 착하고 이타적인 혈액형입니다. 정답 아시겠나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9390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냥 게시판에 알려주세요. 아마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케텔비의 페르시장의 시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파리스가 주연하는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언 코러스 연주입니다.

케텔비의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알렉산더 페리스까지 이어는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코러스 연주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혈액형이 그만하시고 음악에 집중해 주세요. 이제 진짜 퀴즈 나갑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마 누구나 아는 사람일 거예요. 당연히. 네 곡의 힌트 음악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려주십시오. 자,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면서 맞춰보시죠. 첫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오늘 퀴즈 첫 번째 힌트막으로 비틀즈의 미셸을 예지 살바롭스키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버전도 있었네요. 비틀즈의 곡 가운데 평단과 대중을 모두 사로잡은 명곡이죠. 미셸. 미셸은 아주 널리 쓰이는 사람 이름입니다. 대천사 미카엘에서 유래했는데요. 오늘의 정답인 이 사람의 이름에도 천사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막도 들어보시죠.

자,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막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폴카. Es gibt nur Kaiserstadt, es gibt nur Wien. 무슨 말이게요? 하나뿐인 황제의 도시, 하나뿐인 빈이라는 폴카였습니다. 알크라도 무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러시아 여행 중에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피날레 부분에 오스트리아 찬가, 하느님 프란츠 황제를 지켜주소서 이 멜로디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힌트는 곡 제목에도 있는 황제입니다. 또 제목에도 있지만 이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왈츠의 황제로 불리죠. 슈트라우스가 왈츠의 황제라면 이건 정답 그냥 나가는 건데 오늘 정답인 이 사람은 팝의 황제라 부르죠.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제 세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영화 음악의 가장 거장 헨리 맨신이 곡으로 영화 속에서 오드리 헵번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큰 인기를 얻었죠.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우리 천재적인 PD님. 야, 어떻게 이런 힌트곡을 낼 생각을 하셨을까요? 곡 제목에 있는 문이에요, 문. 뒤로 미끄러지듯 이동하지만 몸의 움직임은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팝핀 댄스 동작, 백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아, 오늘의 정답인 이 사람이 문워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달에서 걷는. 어렸을 때 많이 따라했었어요, 이 문워크. 저 꽤 잘했었는데. 자, 세 번째 힌트마까지 듣고 정답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은 계실까요?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자, 1958년 미국에서 태어나 2009년에 세상을 떠난 이 사람은 팝의 황제라 불리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6살에 잭슨5의 리드싱어로 데뷔한 뒤에 줄곧 스타의 삶을 살아왔죠. 빌리진, 트릴러, 블랙 오어 화이트, You Are Not Alone 등 수많은 명곡을 남겼고요. 최근엔 이 사람의 전기를 다룬 영화 마이클이 화제입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은 뭘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사람의 음악입니다. Heal the World. 너무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와 정말 아름다운 가사를 가진 곡인데요. 원곡이 아닌 포르테 디 콰트로의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의 정답인 이 사람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반전 메시지를 담은 가사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고요. 어린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자선단체 힐 더 월드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힐 더 월드의 원곡자인 이 사람이 누군지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하지만 또 원곡에 그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가 그립기도 합니다. 이곡 들으면서. 하지만 이 편곡도 참 멋있게 잘 됐네요.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힐더 월드를 포르테디 콰트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음악 네 곡을 모두 들어봤고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아, 마이클 잭슨 정말 뭐 말해 뭐해. 저는 마이클 잭슨을 떠올리면 음악의 전설이자 시대의 아이콘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수많은 루머와 오해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던 인물이어서 굉장히 짠한 마음이 있어요. 그한 공인을 향한 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 말할 때 사실보다 앞서가는 추측이나 루머가 아닌 그 사람이 남긴 진짜 가치와 업적을 바라보는 시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당님들만큼은 정말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당첨자 6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을 3분인데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7755번님,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3060번님, 그리고 2000번째 문자 참여해주신 4221번님, 이렇게 세 분, 마이클 잭슨 정답 맞춰주셨고요.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분들께는 한스케이크 모바일 쿠폰 드리는데요. 케이크 받으실 세 분은요. 5455번님, 6189번님, 1850번님, 세 분입니다. 오늘은 어쩜 그렇게 빨리 보내주셨는지, 문제가 나가자마자 보내주셨어요. 제가 유출이 됐나 싶을 정도로 빠른 스피드로 보내주신 세 분이십니다. 케이크 받게 되시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10분께는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면 되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

한스케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배지

오늘 쿠언골트의 음악을 이 사람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한 번 더 들려드리려고요. 막스 브로크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소스텐토를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연주로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로리 맥도날드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고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그 열쇠를 맡기신 주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어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고개를 들어 더 멀리 보게 하소서. 이 작은 믿음을 서로 나누며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찬송 함께 합니다. 박은경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셨던 것을 우리도 보고 그분이 들은 것을 우리도 귀로 듣기 원합니다.

163장 찬송 신자 되기 원합니다.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울어도 못하네 김구삼의 찬양이고요. 주 예수 넓은 사랑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요한의 찬양이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355장 찬송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카펠라 합창단의 곡으로 506장 찬송 준비했고요. 엘티방님이 신청하신 구주여 광풍이 일어 신재호의 찬양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청곡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조이포유 저녁재방송으로 토피넛 라떼님, 주님

효과 가치를 정해 주셨어요. 브라이언과 연희엘의 찬양으로 정해 주셔서 함께 하고요.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존 영의 하나님의 사랑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정규환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

0: 작업도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L 여성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옹기장의 찬양을 준비했고요. 이어서 위대하신 주를 334장 찬송입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0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은 믿음은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세상의 소리와 다릅니다. 위로부터 온 진리는 영원하며 그 진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는다라는 말을 가볍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단순한 감정이나 고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태도와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순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자가 진정으로 믿는 자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과 맞지 않아도 손해가 따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뜻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걷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길에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믿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과 선택, 삶의 방향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지를 스스로 질문하며 성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을 통하여 증명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최현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임영숙의 음성으로 어서 돌아오오 그리고 명지홀리보이스가 부른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고다르크님, 미국 조지아에서 퇴근 후에 조용히 듣고 있는데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오늘도 따뜻한 진행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방송 통해 많은 위로받고 있다고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아, 소망이님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건강이 요즘 좋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으신지는 알 수 없지만 소망이님 건강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신예숙님께서는 송정미의 찬양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어요. 준비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부제가 시편 139편입니다. 이어서 예수전도단의 비전, 진희사랑님의 신청곡까지 함께합니다.

새벽마다 김소진 로를 걷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경의선 철길과 나란히 걷는 김소진 로를 따라 개나리꽃, 산당화, 벚꽃, 살구꽃, 매실꽃, 꽃사과나무꽃, 라일락, 조팝나무꽃 순서대로 피고 지고 자꾸 피고 지면 찔레꽃도 하얗게 덩달아 피어나서 벚지도 까맣게 익어가던 거였다. 그 사내가 물끄러미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 건너 건너로 반가운 눈인사나 나누던 나는 그저 잘 익은 벚지 한 움큼 건네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찔레꽃 주변에서 서성거려 보는 것이다.

윤중호의 김소진 로우에서 가운데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꽃을 보며 서성일 여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계절이 바뀌는 듯 합니다. 새벽에 서늘한 저녁 시간에 잃어버린 계절을 되짚고

네,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이어서 구세군 노래 선교단의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가나의 혼인잔치 유창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1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0: 3단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 6947번께서 신청하신 곡을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격주로 주간 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할 때 항상 방송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환경에 이제 많이 적응했음에 감사드리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항상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담대하라를 정해주셨어요. 우리 모두 말씀대로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물속에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석공들은 돌을 쪼갤 때 마지막 한 번의 망치질로 돌이 쩍 갈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가능한 건 그 전에 수십, 수백 번을 두드렸다는 얘기죠. 보이는 건 마지막 한 번이지만 진짜 힘은 그 전에 차곡차곡 쌓인 시간들에 있었던 겁니다. 무언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명확히 보이는 것이 없어서 지치고 답답하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려 합니다. 지금 내가 두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분명 나를 위한 선물로 차곡차곡 쌓이는 중일 거라고요.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뱃살 빠지라고 훌라후프 돌리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초록빛님 반갑습니다. 예, 훌라후프 돌리면서 듣기에 리듬감이 괜찮았나요?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앞에 흐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는 이선주님 그리고 휴대전화 뒷자리 0027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5월 20일 수요일 아침 네 벌써 비 시작된 곳이 있네요. 오늘 비 소식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아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원더풀 피스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신청하신 분은 무로리 님이십니다. 친정아버지께서 기력이 없어하신대요. 그래서 장어를 보내드렸다고. 아, 잘하셨네요. 아빠가 얼른 평상시 컨디션을 회복하실 수 있게 아버지 좋아하시는 찬송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원더풀 피스입니다.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랜만에 들은 느낌. 나나무스쿨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돌리 파튼의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곡은 휴대전화 뒷자리 1717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어요. 수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평소에는 새벽 예배 시간이라 청취를 잘 못하는데요. 오늘 교회에서 긴급 광고가 게시됐는데 전기실에 문제가 생겨서 새벽 예배가 안 열린다고 하길래요. 라디오를 얼른 켰습니다. 아, 그래요. 노랑 공주님. 그럼 새벽 예배 대신 이 시간을 들으시는 거니까 찬양 예배 시간으로 보내고 계신 거네요. 반갑습니다. 순비님,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방송 들으면서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결혼 10주년 기념 제주도 여행을 간답니다.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세월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결혼 10주년을 기념하며 사연을 주신 분이네요. 예, 이 노래는 5월에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오 퍼펙트 러브, 완전한 사랑.

딸이 결혼하기 전날 밤 신랑 신부와 우리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한 덩어리의 빵과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눠 먹었다. 나는 엄숙하게 선포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먼저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내어줄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새로 탄생하는 부부를 축복했다. 성찬식은 짧았지만 성스럽고 은혜로웠다. 내가 결혼 준비로 바쁘고 피곤한 아이들과 함께 굳이 성찬식을 가진 건 여기에 내가 깨달은 결혼 생활의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거듭 태어난 부부다. 우리는 신혼 초부터 신앙 빼고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 출신도, 성격도, 입맛도, 습관도 모두 달랐다. 결혼 생활은 삐걱거렸다. 그러다가 내가 마흔 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 회심하면서 결혼 생활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집에서 받으려고만 했는데 주는 것이 더 좋아졌다. 우리는 이제 상대의 필요를 먼저 살피려 한다. 같이 있으면 더 편하다. 주의 성찬에서 배운 신비로운 지혜가 힘들었던 우리의 결혼 생활을 다시

휴대전화 뒷자리 5903번으로 참여하신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래요. 출근하면서 참여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시겠어요.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였습니다. 마당 잡초 정리 끝내고 우유에 커피 타서 한가히 들어요. 이만하면 행복님. 친구와 환갑 여행 중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음악 들으며 걷습니다. 행복합니다. 5591번으로 오신 분. 네, 여행 중에 들어도 좋고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 집에서 편안히 들어도 좋은 방송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 각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오늘 내리는 비가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단비가 되겠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1부의 끝자락입니다. BJ 토마스의 Rain 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1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불평을 해도 비는 멈추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털어내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라는 뜻으로 저는 들리네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는 CBS 레인보우 앱의 조이 포유 채널에서 7시부터 이어집니다.

0: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7: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6: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8: 비대 살 땐 당당

0: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며칠째 이른 더위가 이어지더니 오늘은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립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반갑지만 우산을 단단히 붙잡아야 할 만큼 거센 바람까지 더해진다고 하니 마음은 조금 복잡한 아침입니다. 봄비가 조용히 계절을 적시는 비라면 오늘의 비는 공기를 한번 뒤집으며 계절의 다음 장을 넘기는 느낌이에요. 봄의 끝자락을 밀어내는 초여름 문턱의 비도 또 어느새 지나가겠죠. 가만 보면 스트레스도 비와 닮았어요. 피하려고만 하면 더 지치지만 받아들이면 결국 지나갑니다. 그대 마음의 스트레스도 오늘 내리는 비처럼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기를. 그래서 비가 그친 뒤에는 조금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0: 와, 오늘 첫 곡 무슨 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라고 푸딩푸딩님이. 그러니까요. 음악이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핑크마티니 풍금새님도. 피아노 선율이 간질간질하게 봄비 오는 것 같아요 라고 윤진님 얘기해 주셨지만, 진짜 은쟁반의 옷구슬 굴러가는 듯한 건반 소리에 이어서 묵직한 첼로 소리가 들리더니 감정에 사무치는 이 목소리까지. 아, 오늘 첫 곡이 오늘의 분위기를 그냥 꽉 잡아가지고요. 핑크 마티니의 라 솔레다드 들으셨거든요. 그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비 오는 날이에요. 오늘 첫 곡부터 되게 존재감 있죠. 와, 오늘 이 한 곡으로 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2시간 남아있거든요. 열심히 채워보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귀에 담으시면서 오늘 시작해보시죠. 5월 20일 수요일 아침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0: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프로 시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서울사이.

오늘 음악이 너무나 제 마음을 울려요. 0926님. 제가 내려놓은 드립커피랑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라고 6054님도. 아, 아대 며칠 전에 제 신청곡이었는데. 맞아요. 5105님의 신청곡 아델의 Set Fire to the Rain 들으셨고요. 아담 르바인의 Lost Stars 들으셨어요. 오늘 진짜 비 오는 날 들으면 더 좋은 음악들이 있기도 하고요. 같은 노래라도 이런 날 들으면 사실 더 잘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미 또 촉촉해져 있어서 노래들이 잘 심겨진다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로스트 스타즈의 전주 나가는데 살짝 심쿵했는데 사실은 이 노래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쿵한 건 전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두 시간 아마 다 좋으실걸요, 노래들.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초여름 더위를 식히겠습니다. 비는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시작돼서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빗줄기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 산지에는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상 강수량 강원 산지 최대 150mm 이상,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 제주 산지에는 100mm 이상입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남해안에도 최대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 동반되는 곳이 많겠고요.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도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서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은 20도, 광주 22도, 부산 21도, 대구 19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낮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주 후반에는 다시 낮 기온이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은 18.1도고요. 광주가 17.7도, 대구 15도, 부산이 19.1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모든 노래의 인트로가 다심쿵해요.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들어도 막 다심쿵해요. 오늘 진짜 마법의 날인가 봐요. Wild Cherry, Play the Funky Music. 1417님, 5353님께서 신나는 음악 들려주세요 하셔서 보내드렸고요. 앞서서 스티비 원더의 Superstition, 5780님의 신청곡 들었습니다. 안 바르던 립스틱을 10개 바르고 나갑니다. 1894님. 사실 오늘 같은 날 일부러 좀 환한 옷을 챙겨 입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비 오는 날 화장도 잘 먹는다고 안 하던 화장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10개 립스틱만 칠해도 이 잿빛 하늘 안에 뭔가 좀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자, 7시 31분입니다. CBS 음악의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자오시 685, 제이슨 드릴로, BTS 함께하는 Savage Love 5025님 신청하신 노래 듣겠습니다.

안에서 살고 있다. 20평대 이고 방은 3개다. 할머니 방, 부모님 방, 그리고 내 방. 사실 내 방은 방이 아니다. 거실인데 지낼 데가 없어서 방처럼 쓰고 있다. 그래서 내 방만 요즘의 형식인 여닫이 문이 아니라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 나무홈이 낡아서인지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가장자리로 미세한 틈이 생긴다. 그 틈 사이로 참 많은 것들이 새어 들어온다.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건 교류를 원치 않아도 자동 동기화가 된다는 뜻이다. 특히 이렇게 낡고 작은 집에선 온갖 생활소음, 뒷담, 불빛, 질병 등이 문턱을 넘나든다. 그중 가장 괴로운 건 내가 먹지 않은 음식이나 먹고 싶지 않은 음식에 대한 냄새를 강제로 맡는 일이다. 아침에 커피와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나와 달리 우리 가족은 라면을 좋아해 아침부터 파나 떡을 넣고 간혹 만두까지 넣어 먹는다. 일부러 다채로운 향의 원두를 준비해보지만 라면의 자극적인 냄새 앞에서 무용지물이 된다. 상쾌하고 아름다울 뻔한 나의 아침엔 금이 가고 마지막 화룡정점처럼 문 너머로 면발을 흡입하는 소리와 얼큰한 추임새가 들려온다. 그럼 혼자 살면 될 일이라고 누군가는 말한다. 나도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나아질 줄 알고 본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간 적이 있다. 소문으로만 듣던 자유였다. 온갖 소음과 냄새의 고통에서 드디어 해방될 수 있다니. 나의 의지대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니. 그러나 늦깎이 자취생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다. 독립의 설렘과 예민함이 식고 나면 허망과 우울함이 슬그머니 얼굴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완벽한 자유는 내게 밀폐된 공포나 다름없었다. 그리곤 깨달았다. 문틈으로 들어오던 가족들의 라면 냄새는 간간이 나를 삶으로 끌어들이는 회유의 역할을 했음을. 해질 무렵 아파트 단지에서 퍼지던 밥 짓는 냄새, 기나긴 복도를 가득 채우던 생선 굽는 냄새, 상가의 어느 상점에서 내놓은 그릇에서 풍기던 짜장면 냄새, 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며 맡던 이름 모를 꽃 냄새,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나면 손에 배던 철봉 냄새, 이런 예상치 못한 냄새의 파편들이 나를 몰래 길러왔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이혜인의 나를 기른 냄새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냄새는 오래된 기억과 감정을 단숨에 불러오죠. 정말 즉각적으로 불러와요. 또렷하고 구체적인 기억이 안 날지라도 아, 이 냄새는 분명히 나와 관련이 있는 냄새다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후각은 기억보다 먼저 감정을 깨우는 감각이라고 하나 봐요. 이 글 속의 라면 냄새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특별한 기억을 품고 있는 냄새가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비 오는 날 후각이 더 예민해진다는데 오늘 기억 속의 냄새를 한번 찾아봐도 그냥 갑자기 훅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또 노래랑 굉장히 잘 섞여 있기도 해요. 4061님 청해 주신 가제보의 아일락 쇼팽 준비하고 있는데 이 노래랑 또 어떤 냄새랑 함께 다가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8: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7: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10: 1544-7575.
12: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3: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12: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1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5: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6: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7: 새벽밤 김치,
16: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17: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1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3: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7: 하이퍼스.
19: 여기가 뉴욕입니까?
20: 이곳이 파리입니까?
19: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0: 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아침 공감에 이어서 수잔 잭스 에버그린 들으셨는데 마리 사랑님을 비롯해서 늘 항상 넘치게 많은 분이 신청하시는 노래였습니다. 엘라 랭글리 Choosing Texas 7137님의 신청곡 1부 끝곡입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0: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 고.
1: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쟁점 하나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 마지막 협상을 재개합니다. 미국의 채권금리가 급등하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3.25% 하락한 7,271.6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입산 통제 기간이 끝나 설악산 대청봉 고지대 탐방로가 다시 열리자 전국에서 등산객이 몰리며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설악산을 찾은 등산객 수는 전주 주말에 약 두 배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주연 배우와 감독에 이어 작가까지 사과에 나섰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극중 소품이 동북 공정을 뒷받침하는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얼음팩이 들어간 냉각 조끼가 체중 감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연구진이 진행한 이 연구에서 냉각 조끼를 매일 착용한 그룹은 6주간 평균 0.9kg을 감량했고 그 핵심 요인으로는 갈색 지방 활성화가 지목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에 최대 80mm, 강원에 최대 150, 제주 산지에 최대 120, 남부 내륙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0도, 대전 19도, 대구 18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0: 창문 밖을 보니까 지금 바람이 또 엄청 부네요. 오늘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립니다. 조심하시고요. 드래곤, 이매진 드래곤스의 던더 들으셨어요. 곤지누리님, 2414님, 2590님 청해주신 노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뉴스콕에서 설악산 대청봉 고지대 탐방로가 다시 열려서 오픈런 현상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토요일에 공룡 능선 새벽 산행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2657님이신데 참사랑 산악회 회원 네 분과 함께하는데요. 대청봉 등산팀 8분도 아침에 산행을 함께 시작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라고 주셨어요. 와 진짜 사람 되게 많겠는데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CBS 음악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에 오셨습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카!

0: 국가 자격증부터 민간 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Just the two of us, Bill Withers, Grover Washington Jr. 5025님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Sting의 Shape of My Heart, 0537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저 오픈런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5세 코스로 갔는데 엄청난 인파에 기차놀이를 했잖아요. 라고 28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대청봉 사연, 뉴스콕 이거 들으시고 저희 그대 중에 등산 애호가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뭐 그냥 아침 일찍 올라가시니까 아침 방송 들으시면서 라디오 들으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십니다. 매번 소개는 다 못해드리지만 이분들은 정말 현장 소식을 생생히 전해주셨어요. 거의 취재 기자나 통신원처럼 얘기해 주셔서 진짜 그러셨군요. 근데 심지어 지금 설악산의 대청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982님께서 저 지금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여기 비 오고요. 즐거운 산행 중에 레인보우 듣고 있습니다. 대청봉에서도 잘 들리는 레인보우. 감사합니다. 심지어 지금. 아니 그 등산 애호가 분들이 오늘 지금 다 나타나셨어요. 아, 공룡능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대피소 예약이 밀려 있어요. 저는 6월에 겨우 예약을 했거든요. 자, 예약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7137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1부에서 냄새 얘기했잖아요. 그 아일락 쇼팽 청해 주신 분이 4061님이신데 이분이 사실은 비 오는 날 어떤 냄새가 나냐면 그 빗속에서 막 아이들이랑 털은 입술 이 될 때까지 막 물 튕기면서 놀다가 집에 싹 들어와서 몸을 씻고 이제 따끈한 아랫목에 또아리 틀고서 꼼지락거리면서 아 이제 숙제를 좀 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무렵에 어머니가 빈대떡 기름 냄새를 풍기면서 이거를 구워주던 부쳐주던 그 시절 생각이 나고 냄새가 난다고. 그럼 그 빈대떡을 하나 딱 먹으면 이제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힘을 얻어가지고 또 다시 놀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와, 이 비 오는 날에 빈대떡 냄새도 예, 나는 거예요. I like 쇼팽 들으면 어두침침한 카페에 패브릭 천 의자에서 나는 냄새가 난다고 지효 아빠께서 주셨고요. I like 쇼팽을 들으면 떡볶이 냄새가 난다고 애플님이 주셨는데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장기자랑 대회 친구들이랑 준비하면서 밤새 떠들썩했는데 그때 하숙집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만들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떡볶이 냄새가 난다고. 그쵸? 우리의 냄새 진짜 신기하고 오묘한 냄새 이런 게 지금 비 오는 날 비랑 냄새랑 노래랑 다 섞여서 지금 우리는 감각하는 거예요. 3014님 청해 주신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니타 커싱어스, Welcome to my world.

웰컴 투 마이 월드에서는 비행기 냄새가 나요. 비행기 타고 파라다이스 가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노래까지. 피비 케이츠 파라다이스 들으셨어요. 0702님 청해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크리스토퍼 청하 When I Get Old 그리고 존 메이어의 New Light까지 네 곡을 들으셨는데 꼭지라는 닉네임으로 아 오늘 선곡이 진짜 예술이에요. 날씨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까 네 곡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메인 요리는 깊고 느낌 있게 후식은 달달하고 상큼하게 나오네요. 라고 주셨어요. 앞에 들었던 두 곡이 느낌 있고 깊이 있게 들으시고 이 두 곡 이어진 두 곡이 후식처럼 달달하고 상큼했다고 또 이렇게 평해 주시니까 재밌네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 버스 안에 있는데 저 비행기 탄 기분으로 출근을 여행 가는 기분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바랐던 바예요. 9240님 지금 비행기 타고 출근하고 계시거든요. 새로운 직장에 오늘 출근하는 아들에게 꽃길을 전하고 싶어서 서른 넘은 나이에 적성에 맞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지훈아 축하한다. 7303님께서 케이크를 하나 사두셨고 여기에 왜 레터링이라고 해서 막 글자를 딱 이렇게 꽂아두잖아요. 지훈아 새로운 주방에서도 늘 웃기를 바래. 더 잘 될 거야. 사랑해. 라고 주신 걸로 봐서 예, 일하는 게 요리사인 것 같아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멋지게 하얀색 그 요리사 복장을 딱 입은 지훈 씨의 모습이 사진으로도 딱 이렇게 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부부 26주년 결혼 기념일이에요. 결혼 날짜가 참 마음에 들어서 좋아했어요. 오늘 5월 20일. 5월에 몰린 각종 데이들, 남편이랑 제 생일까지 껴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벅차하는 게 이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요. 5651님께서 주셨는데 남편이랑 5651님의 생일 있고 결혼 기념일 있고 막 이래서 엄청 분주하면서도 막 잔치 같은 5월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8시 39분이고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9317님 듣고 싶어 하신 해리 스타일스의 노래네요. Sign of the Times.

0: 그대 아침에서 들으면 같은 노래라도 진짜 좋아요. 느낌이 한 두 배 정도 올라가는 거? 마녀삐아님도. 단짠 단짠 진짜 심쿵하게 해주는 PD님 센스 최고 최고 김경숙님. 그쵸, 그대 아침에서 듣는 음악은 더 좋죠. 테디 스윔스 Lose Control이었습니다. 아리님 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들었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0: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6: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7: 뉴질랜드 절친의 추천으로 처음 레인보우 설치하고 듣고 있어요. 오게티라는 닉네임으로 오셨는데 보통은 한국에 있는 친구가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에게 소개하고 그러거든요. 뭐 좀 반대로 됐어도 우리는 좋은 음악 같이 듣는 사이가 됐다는 게 이게 또 중요한 거죠. 5216님의 신청곡이 오늘 끝곡입니다. 유라이어 힙의 레인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오늘 비 오는 날 너무 좋은 노래 많이 들으셨죠. 오늘 다 들은 것 같죠? 아니에요. 내일도 우린 들을 노래가 있다고요. 꼭 오세요. 유라이어 힙의 레인 남기면서 물러갑니다.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김용신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워놓은 책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물건을 북엔드라고 합니다. 책을 꽂고 남은 빈 공간에서 책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죠. 문득 고개를 들어 방을 둘러보다 보면 내 주변에도 이런 북엔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소소한 위로들이죠.

사람 중에도 북엔드 같은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다가도 내가 삶의 무게에 못 이겨 옆으로 쓰러지려 할 때 곁을 단단히 받쳐주는 사람 말이죠.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을 받쳐주는 북엔드는 무엇인가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슈베르트의 가곡 송어 도시번호 550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와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집 책장도 오픈형이어서 옆면이 이렇게 비어있어서 북엔드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책에 받쳐져 있고 책 옆면을 딱 받치고 있으니까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책들이 금세 쓰러져 버립니다.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 때 중심을 잡아주는 조용한 그런 존재들이 꼭 있죠. 거창한 위로가 아니어도 늘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기잖아요. 오늘은 문득 내 삶의 북엔드는 누구인지, 그리고 또 내가